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두 대적이 있는데 사탄과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죄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탄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약점을 잘 알고 믿음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데 사탄은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약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스라 4장에서 그 믿음의 약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성전 건축이 갑자기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스룹바벨과 유다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고 큰 함성 소리를 들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대선 통곡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크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탄은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만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필리핀 외곽 도시를 지나면서 놀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연이 심하다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건물을 짓다만 건물 골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골조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녹물이 흘러내리고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 건물이 언제 짓다 그만두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는 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버려진 뒤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됐을까요?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2절에 그들이 수룹바벨을 찾아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노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진 혼합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수룹바벨에게 나와서 성전 건축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일에 그들이 돕는다면 그들은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행정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훨씬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은 거절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열왕기하 17장을 기억하십니까? 17장 33절에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는가를 성경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그냥 우리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손이 약해지는 겁니다. 손이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을 꺾어 방해했다는 게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의욕 상실이 돼요. 낙심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우리가 의욕 상실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잡고 뒤흔드는 게 이 낙심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다 탈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청진의과대학 나오시고 북한에 산부인과 하셨는데 아내가 간질환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내를 치유할 수가 없는데 처가 가족들이 먼저 탈북하고 남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남한에 가면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탈북해서 2006년 8월에 남한에 입국을 했습니다. 국가가 준 정착 지원금은 아내 치료비로 다 써요. 그리고 의사의 경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한 대기업 자회사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차 요원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또 일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청소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청소하다가 2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하에 떨어져서 사망하시게 되잖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안간힘을 쓰고 그 막노동판에서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아내를 치료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아냈어요.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탈북자 일기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기장에 매일 쓰는 일기마다 감사합니다가 넘쳐났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루에 대한 감사 그걸로 자기를 견뎌내지 않고 자기가 주저앉으면 아내도 치료받을 수 없고 자기가 주저앉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두 단계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첫째가 5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어요. 뇌물 정치를 한 거예요.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성전 건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고발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고레스 다리오는 성전시대의 왕들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벽 건축 시대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갑니다. 고레스하고 캄비세스, 다리오는 성전시대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 시대예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나? 한 세대, 수르바벨 성전 건축 시대보다 한 세대 뒤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모아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벽 건축,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아니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어떻게 방해를 받고 중단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에 있는 모든 방해 공작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건을 6절에서 8절까지 모아놓은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닥사스대의 제1차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뭐 바사 이런 사람들한테 의해서 그 다부엘과 동료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1차 고발 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2차 편지가 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8절에 보시면 방백 루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길에 이게 루훔과 심세의 두 번째 고발 편지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오늘도 믿음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사단의 거대한 도구와 전략은 뭐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글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미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언 29장 20절에 보시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말에 조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서둘러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아내가 화가 난다고 남편한테 당신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라고 한마디 내뱉으면요 모든 삶의 의욕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마디 말이 너는 내가 보기에 넌 틀렸어.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게 해버리고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공동번역에는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말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불로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꺾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일까지 내가 죽일 거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결국에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쫓겨버린 거예요.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잃어버린 의욕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에서 호렙으로 부르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했는데도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신 세우고 엘리야는 나머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의학에서 무기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일단 무기력증에 빠지면 몸이 무겁고 힘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모든 일이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자기의 미래에서 아무런 확신도 갖지를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나요? 체력 이상의 일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육체의 힘이 소진되면 탈진 상태에 빠지고 육체적 힘의 탈진이 무기력증을 가져와요.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탈진에 이르게 되고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인간관계 관계가 우리의 정신력을 소진시키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우두커니 세워놓는 거예요. 더 무서운 증상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내뱉어놓은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버리면 이게 거기서 계속 독이 뿜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주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어도 결국에는 중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말에 의한 상처랍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 거대한 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탈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룸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룸의 편지를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략도 왕을 잡아라고 사탄의 전략도 왕을 잡아라 해요. 왕을 움직여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에 귀한 시대를 여셨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 왕의 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면 다시 왕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룸이 왕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왕을 사로잡았고 룸은 편지 글로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감동하신 거나 고발장이나 전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감동했다 그러고 사람의 언어가 기록된 걸 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언어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르흠도 언어의 글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사실에 근거한 교묘한 말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였어요. 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룸과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룸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중에 있나이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가리키는 것.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인데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칭합니다. 왕을 자극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독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지금 르움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패역한 성읍인가에 대한 증거를 내세우는데 13절에 보시면 만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거쳐야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부터 꺼냅니까? 세금 얘기부터 꺼내요. 어떤 왕도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룸은 왕의 약점을 잘 알고 어떻게 설득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세금 문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자기 얘기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도시였다는 걸 역사에서 찾으라고 왕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역사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왕을 배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마지막 그 열왕 후반 역사에서 계속 아수르 왕을 배반하거나 애굽을 배반하거나 바벨론을 배반했던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 나중에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에 근거해서 모함을 하면 여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이런 교묘한 말로 일부러 꾸며낸 말로 사실에 근거한 거짓말로 덮어씌우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16절에 만일에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의 강 서편 영지가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을 해서 모든 나라가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룸의 편지는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정말 네 말이 맞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멈추게 하라. 왕의 어명이여 멈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내가 조서를 다시 쓸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왕을 움직여서 막아버린 이상에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다음 조서가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무려 16년의 인생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려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나마 마지막 갖고 있던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중단되어버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특히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고 부주의하게 되며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구멍을 다 뚫어놓고 믿음이 다 새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관리하시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우리의 인생의 관리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것만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럼 이번에 우사인 볼트는요, 예, 올림픽 세계대회에 나가서 계속 세계 금메달을 따고 그야말로 자기 위대함을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신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200m로 우승을 하고 나서 우사인 볼트가 그랬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100m 결승에 우승하고 나서 그가 일부러 TV 카메라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몸짓을 했잖아요.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게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최적의 육체적 조건이 키가 175에서 184이랍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196이에요. 휘청거리고 뛰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사인 볼트는 이미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가 S 측만증입니다.
S측만증을 가지고는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 하기엔 정말 부적당한 체격입니다. 왜냐하면 어깨하고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한계를 스스로 믿음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코어 훈련을 통해서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뛸 수 있다는 코치의 말을 듣고 훈련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신체적 결함이 우사인 볼트만의 뛰어난 장점이 된 거예요. 자기 온몸을 뒤흔들며 뛰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하고 골반을 맞춰서 뛰어야 되다 보니까 보폭이 더 커진 겁니다. 100m를 40걸음이면 뛰어요. 껑충 뛰니까 금메달이는. 아무도 이 볼트의 이 주법을 흉내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허리가 측만증이 있어야만 이걸 흉내내요. 일단 허리 측만증 환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등 근육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사인 볼트를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거 보셨잖아요. 같이 뛰다가 갑자기 확 내달리면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게 보폭이 넓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의 육체적 결함에서 온 겁니다. 그의 결함이 지금의 우사인 볼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강한 삶의 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강한 의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지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를 하나님이 성취해내실 텐데 자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유다가 이렇게 실패했다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인가를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산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람의 말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일어나서 분발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6절까지 보시면 룸의 악한 말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의욕을 주고 강한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학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버려놓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내가 안 한 건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고 자풀이 무성한데 너희는 잘 치장된 집에서 고급 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인생에 아무 소득이 없고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자기 인생에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또다시 일어나는 삶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영적 의욕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의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주석, 그 다음 이상근 주석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이 이성희 목사님이세요. 이상근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하시고 외경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세요. 그 아드님이 이성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42살 때 1990년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때가 연동교회 창립 100주년 때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정말 오래된 교회를 가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소리도 없고 찬송가는 모기 소리만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찬송가는 모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여기는 적당한 사람 데려오시고 여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성희 목사님 마음속에 야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이 교회는 네가 제일 낫고 네가 적임자다. 네가 이 교회에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깨달음이 오자 이성희 목사님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 교회의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100주년 기념행사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동교회 다음 100년에 어떤 교회가 될지를 나는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바칠 테니까 행사는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성희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연동교회를 다음 세대의 교회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뭐예요? 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요.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짓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누구나 다 실수가 많은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써 기쁘게 해줄까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를 갖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선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에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물 치듯이 고르게 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대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요새는 저염식 식사라 그래서 그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 먹어보셨습니까? 차라리 굶지 그거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굶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기로 했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그 음식이요. 왜요? 소금의 맛이 음식의 맛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은요, 정말 저염식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소금간이 정말 알맞아요. 아주 음식 맛이 살아있잖아요. 아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내한테 우리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정말 소금간이 잘 된, 살짝 손끝으로 찍어 먹어도 맛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주는 말, 격려를 해주는 말, 확신을 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부패를 막아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걸 막아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걸 막아주고, 믿음이 없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소금의 언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막 헌신의 갈증, 삶의 의욕이 막 되살아나고, 마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막 삶의 도전, 그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참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살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KBS에서 상담학 박사하신 김옥순 씨에 대한 얘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그 제목이 수환이는 나의 보물. 수환이가 조카예요. 오빠 아들.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빠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인가 보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이 김옥순 씨가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수환이 내가 책임질게. 그때 나이가 32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처녀가 조카를 입양해서 데려다 키우면 그건 자기 인생 포기한 거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고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키워줄게. 그리고 며칠 뒤에 오빠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데 지적장애입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태어나서 그런 건지 아이가 직접장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수환이 때문에 학급 전체 성적 평균이 내려간다고 막 이 고모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분노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정을 해요. 수환이가 자기 선물이래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상담학 박사까지 하고 청소년 상담가로 그분이 정말 알려지신 분이 된 거예요. 수환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일 잠자기 5분 대화를 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5분 대화. 수환이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수환이 얘기를 해주고 수환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지를 애한테 5분 동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매일. 아, 우리도 누가 매일 잠자기 전 5분 동안 저한테 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수환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고 잘 자하고 고모가 나오는데 수환이가 고모 사랑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장애 아이들은요, 이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걸 보고 이 고모가 놀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4년제 정규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정규직 직원까지 정말 아이의 IQ가 50밖에 안 되는 아이의 인생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매일 아이한테 사랑해. 넌 소중한 아이야. 넌 나의 보석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해준 그 말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청소년을 가진 부모한테 뭘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지. 세 가지 얘기. 하나는요, 제발 아이들 좀 믿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을 믿어줘라. 100명 중에 99명이 그 사람 안 된다고 해도 부모는 믿어야 되지 않냐.
믿어줘라.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봐라. 내가 부모의 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자식이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산을 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물이라는 안경을 쓰고 산인 아이를 자꾸 물이 되라고 그러면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능력을 발견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한 말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목을 졸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빠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러고 애한테 억압적으로 얘기한다고.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한테 결혼식장에 한번 얘기해놓고 나는 한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상대방이 느끼게 해줘. 어떻게 느낄까요? 얼굴 표정으로. 뭘로 전달이 될까요? 말로. 오늘부터 우리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함정과 사탄의 덫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삼중 원수, 삼중 탄원, 삼중 찬양, threefold enemies, threefold petitions, and threefold praise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락마다 구조가 특이합니다. 각 단락마다 원수의 정체를 언급하고 원수를 벌하시기를 탄원하며 그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하자면 삼중 원수, 삼중 탄원, 삼중 찬양의 형태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다윗의 생명을 찾는 추격자 체이서를 언급하면서 그를 벌하실 하나님께 대한 탄원과 찬양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불의한 증언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배신자들, 이 betrayers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을 벌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절부터 마지막 28절은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는 불의한 자들, the wicked에 대한 탄원과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각 단락마다 원수, 탄원, 찬양의 사이클로 시편 35편이 구성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깨닫고 변화와 성숙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적진 깊숙이 스며들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have infiltrated deep into enemy territory and live there. 우리는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원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기에 당연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주변에 많았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자동차 접촉사고 안 납니까? 예수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는 자동으로 명문대 갑니까? 교회 다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당선됩니까?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록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표현하면 우리가 적진 깊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깊숙이 적진 한가운데 박혀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원수들의 핍박을 받게 마련임을 시편 35편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고 억울한 일이 닥칠 때마다 Why me? Why now? Why this? 하면서 원망하고 슬퍼하면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내가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거룩한 천국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를 둘러싼 대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음을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는 원수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명의 체이서 추격자들입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고 그물을 숨기며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청부살인자들입니다. 전문 킬러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원수는 악으로 선을 갚는 불의한 배신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다윗의 선행을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지만 마음과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나쁜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들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들이며 저질 인생들입니다. 19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원수는 거짓과 모략에다가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악함까지 갖춘 불의한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습 무고범이죠. 거짓으로 증언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고통받는 다윗을 고소하게 여기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아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에 살던 사람입니다. 즉 지금보다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세월이 무려 3000년이 지나도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본성은 옛날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 구이라고 해도 믿고 역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생긴 이유가 봄에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해도 믿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임신, 낙태, 출산을 허락하겠다고 해도 당선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거짓되고 성도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배류나도 당선되고 댓글 조작에도 당선되고 동성애 조장에도 당선되고 공산주의식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당선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공개 선언인 셈인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나라가 블레셋에게 넘어갈 위기에서 적장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사울왕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마다 악기를 연주하며 심신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착하고 충성된 다윗의 인기를 시샘하여 그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씩이나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억울한 경험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 가르쳐준 친구가 1등하고 내가 2등하면 억울합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증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인물이나 성적 면에서 열등했던 친구가 세월이 20, 30년 지나서 부자되고 성공해서 나타나면 억울합니까? 찬송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압차가 급증가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면 억울합니까? 할렐루야를 외칠 일입니다. 추돌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벌금만 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울함 중에 가장 억울한 것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별로 해준 것이 없는 남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나의 것을 탈취한다면 분하긴 해도 억울함은 덜합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준 사람이 나의 등에서 비수를 꼽고 나를 배신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참을 수 없으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의 그런 억울함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도 당한 억울함과 고난, 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며 거인인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뭐라고 문제에서 면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진 깊숙이 살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 걱정과 피눈물이 없는 세상은 오직 저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제와 억울함과 삼중 원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행복하기만 바라고 문제 없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우리에게 그러면 연단이 안 되고 약해 빠진 영적 쫄장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겸하여 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품게 하십니다. 비록 적진 깊숙이 살고 고난과 원수가 많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3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소장을 접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Submit a written accusation against your enemies to God.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시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는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내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무고하고 무리하게 괴롭히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의 고통을 즐긴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악행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삼중 원수들인 추격자, 배신자, 사악한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0: 판사가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법치를 조롱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뇌물을 받고 정반대의 판결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이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판결은 정확하지 않거나 공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어 요청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3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Experience the power of prayer returning to you.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악행, 특히 배신을 당하며 다윗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배신자를 향해 우리는 뭐라고 저주합니까? 나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죠. 그건 애교입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로 배신자를 악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배신을 축복으로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을 향해 더 큰 선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미련한 것인가요? 손해를 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윗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배신자를 향한 축복 기도가 모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배신했던 자들, 특히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자들을 향해 다윗이 또다시 선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소해하며 비웃으며 저주하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배은 망덕한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금식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응답을 다윗이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정작 응답과 축복은 그들이 아니라 다윗이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부메랑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든 축복이든 합당치 않으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빈 기도가 상대방에게 합당하면 그것을 상대방이 받겠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악으로 선을 갚은 불의한 자들을 향해 다윗은 평안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에게 무슨 평안과 축복이 합당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이 다시 부메랑처럼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빌었던 복이 오히려 다윗에게 응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기도의 부메랑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저주보다는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내가 빈 저주가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이 저주를 당하겠지만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가 축복을 받겠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모조리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위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받아도 축복받으니 축복을 비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주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면 내가 빈 저주가 내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향한 저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들은 지옥 같은 세상 적진 한가운데서 잠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악인들을 맡기며 내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기도를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인생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우리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듯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용서를 구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참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쫓지 않은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희 BBN은 바른 말씀과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6번째 시간.

0: 평양신학교의 성경사경회에 맞추어 평양 전역의 학교엔 회개의 기도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누구의 강요도 어떤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이 스스로 일어난 일대운동이었다.
1: 평양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들이 있었는데 모든 학교들이 1907년 초 봄이 오기 전 개강을 앞두고 또는 개학을 하고 나서 일제히 부흥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그 부흥사경회는 하나같이 1월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와 똑같았죠. 기도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둘 고꾸라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염이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젠 교회당을 가면 또 학교에 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0: 그렇게 평양은 일대 새로운 기운 속에 변화되고 있었다.

0: 고민이구만, 고민이야.
1: 아니, 저, 뭐가 그렇게 고민이라고 하십니까?
0: 놈들이 문제야.
1: 아, 예수쟁이들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얼마나 길게 가겠습니까? 유행이지 않을까요?
0: 유행? 유행치고는 힘이 너무나 강해. 우리 일본에서도 그런 바람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영적이지 못했어. 유행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1: 그런가요? 허허,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더 문제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0: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야. 다른 것!
2: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3: 리브라우, 도리, 너 지금 뭐하고 있네?
4: 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3: 아니기는 뭐가 아니네. 지금 너 담을 것에 손을 댔네?
4: 아니야. 길은 게 아니라.
3: 길은 게 아니기는 우리가 다 봤는데. 리브라우, 도리, 기름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어서 예수님께 회개하라오.
4: 회개? 기꺼이 뭐이노?
3: 아니, 이 갓나 새끼, 그것도 모르네? 갓나 새끼라니. 그런 말 하면 못 쓴다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못 들었네?
5: 이 참, 길티. 내래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암, 안 되고 말고.
4: 지금 무슨 소리 들어 하는 거네?
5: 니보라,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잘못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야. 지금 도리 네가 한 짓은 잘못된 짓이야. 날래 그 물건 내려놓으라오.
4: 니보라, 아들끼리.
3: 어서 내려놓으라오. 예전엔 그런 짓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했지만 이제는 잘못인 줄 알았으면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기건 도덕질이야.
4: 기래? 기름 내려놓았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
6: 평양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평양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바로 평양에 희망의 빛을 주게 됩니다.
7: 목사님, 뭐 그리 보십니까?
8: 네, 어서 오세요. 저기 서산으로 지는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7: 정말 아름답군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8: 그렇죠. 전 이리로 날 보내주신 하나님께 세상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말이죠.
7: 예, 사실 저도 요즘같이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곳으로 참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8: 그래요. 우리가 처음 평양으로 왔을 때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7: 희망. 맞습니다. 복음이 희망이고 성령님이 소망이죠.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았던 평양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선 희망 속에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소망을 그들은 만난 것이다. 정령 숭배 사상 속에 썩을 대로 썩었던 평양은 불같은 성령으로 패배의식이 아닌 자녀의식 속에 하루하루를 힘차게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매, 연출 윤재희. 1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있다면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일에 속박되어 있는 일을 건져주시고 자기 죄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당신이 홀로 풀지 못한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과거에 또는 젊은 시절 더욱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인 현재에 최선을 다해 배움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면 더욱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재 BBN 방송에서는 640개의 강의를 담고 있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등록과 모든 강의가 무료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4: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게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보윤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2: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십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라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합니다.
4: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0: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에서 2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찬양을 얻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요한복음 서론 남은 부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 그 두드러진 사항들이 있음을 주목해 보게 되는데 처음 세 복음서들은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의 그 여러 그 특징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복음인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몇 가지 달라요. 첫 번째로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표적을 강조하고 누가는 근데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강조하는데 요한은 둘 다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의 이적들은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어떤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1가지의 특별한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비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한번 나오긴 나와요. 딱 한번 나오는데 10장 6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비유인데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비유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역되면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이야기는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강론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사건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도시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릴리 가나에서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그 표현들을 써가지고 장소가 어디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마리아 여행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우물에 앉으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피곤하셔가지고 또 그 물을 마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아셔야 되고요. 이보다 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항상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그는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는 굉장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은 그 엄청난 사실에 비해 보면 너무도 간단한 진술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좀 상반부에 정리를 해보고 1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이 우선 1장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 가지 굉장한 진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하고 심오한 칭호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했던 로고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메무라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매우 거룩한 이름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입이 좀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구약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해졌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를 써서 오직 그분만이 태초부터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가운데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 나온 단어보다도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연대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어셔라고 하는 분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어셔는 태초가 주전 4004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은 아마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때로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는 이미 주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시작되었거나 생겨나기, 말씀이 시작되었거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었다라는 표현은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미완료형이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초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까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태초가 바로 그 하나님은 시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수백만 년 전,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 개념은 영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창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태초에 이미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영원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초에 이미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하는 곳, 어디서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 시제인 것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연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문자 처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단호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단호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세 진술들은 하나로 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개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금 연결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3등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14절로 내려가서 또 하나의 진술을 여러분들과 좀 보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3등분해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좋다고 봐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 번째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입니다. 헬라 철학자는 아마도 첫 번째 구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그 구절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문장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오시며 또한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통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들레헴의 그분의 탄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너무도 과분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이죠. 그렇게 인간으로만 오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동적인 나머지, 너무도 과분한 나머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영혼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또한 그 14절을 두 번째로 나눠볼 수 있는 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찌 보면 단순한 작은 텐트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한밤중에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또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장막이라고 해요. 천막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작은 장막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14절 중 세 번째 주목하게 되는 문장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히 생기는 의문은 만일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다면 그분은 확실히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이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더할 것이 필요 없는 상태로서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신성을 지니시고 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런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이제 다시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또 한 절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겠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에요. 첫째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 여러분 이거 유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주님은 이것을 이 복음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을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절대 인간의 눈에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본 건 뭡니까? 야곱이 본 건 뭡니까? 그들은 뭐를 봤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본 것은 그와 씨름한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헬라어 사본 가운데 최고의 사본인 사본은 독일 학자인 니스리 편찬한 것인데요. 그는 독생하신 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건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종이셨지만 우리가 발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머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다 하는 겁니다. 또 18절 하나 그 나눠보면 그 문장,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분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건데요.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분 밖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사람 가운데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한 세 가지 진술들 가운데 제일 처음 구절들을 한데 모아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 가운데 계심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 두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4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기도의 그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요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항상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그냥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황당하겠죠.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안부도 안 붙고 갑자기 막 그냥 아쉬운 이야기하고 손 내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나? 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래도 사람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순서. 부모님을 찾아가도 안부도 묻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어떤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가 조금 빈약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왜 빈약한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기도 속에 적을 때는 기도가 빈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굉장히 기도가 빈약해지고 수준 낮게 이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있으면 영광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가 되고 듣기도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감사 많은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자,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 나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 머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머리바의 물 사건이 뭔지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불평해요. 물 없다고. 마시 물 달라고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촥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반석 앞에 물을 내라 그렇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세게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고 자기의 노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니까 또 억울한 면도 있고 너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ough 그랬어요. That's enough. 됐다.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지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세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와요.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촉촉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구나 소원도 거절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의 요구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모세의 요구 소원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의 요구도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거절해도 우린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나 바울은 내가 봐도 이분들은 좀 그래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날 일이 있어도 항상 좀 이렇게 참으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 화를 진짜 잘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욱하는, 요새 조선일보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한국인들의 욱하는 성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면제로 내고 있어요.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도 죽여요. 지난번 위에서 쿵쿵거리고 그 소음 낸다고 어떤 사람이 두 형제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그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점잖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점점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도 잘 내고 싸움도 잘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날씨가 이상해져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화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됩니다. 화가 막 나는 상황에서 여러분 화 안 내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때 사람 감동시키는 거예요. 차 접촉사고 났을 때도 여러분 딱 그냥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반전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 전도지 한 장, 쫙 새삼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아 역시 예수님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괜찮네. 이제 이런 소리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한 가지 그래도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눈으로 보게는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너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산에 올라가서 너 한번 구경은 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 근데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보고 죽는가 하면 느보산. 예.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1절에도 보시면 느보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이런 표현이 같이 나와요. 그럼 느보산은 뭐고 비스가 산 꼭대기는 뭐냐? 제가 볼 때 느보산은 산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스가는 산 봉우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2절에 보시면 아바림 산에서 또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럼 아바림 산은 또 뭐냐? 이거는 그 산맥 이름이에요. 산맥 이름.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네가 죽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참 뭐랄까 아쉬움도 있고 아, 내가 저 땅을 눈으로만 보고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 무슨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어요. 참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 이 백성을 이끌고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내 후손들은 저 땅에 들어가 살 테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버리긴 버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를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린 동시에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근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120세. 12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이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라. 네 젊은 후계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일을 맡길게. 너는 이제 그만 쉬어.

0: 네 몫은 다 한 거야. 그렇게 저는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언저리의 축복이다. 부족함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용어예요. 부족함의 축복, 언저리의 축복. 그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언저리에서 한번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언저리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재정적으로도 한번 그냥 대박을 맞게 해주시면 사업 한번 쫙 그냥 일어나는 큰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잘 안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언저리까지만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듯하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시면은 아굴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부하게 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것 같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부족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저 적당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저리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을 이 아굴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왕창 먹을 거 주시지 않고 하루 먹을 것만 주잖아요. 부족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게 여러분 반드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많이 한꺼번에 주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 엄청 많이 먹고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나서 후회해 본 적 혹시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먹기는 내 원대로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배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 밥을 맛있게 해주면 많이 막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막 짜증내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먹었는데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난 이상하게. 내가 보잖아요.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이다? 부족함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언저리의 축복. 그 안에 못 들어가도 언저리만 이렇게 가서 보는 거, 그것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재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놀랍게 쓰임 받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게 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모습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고 우리 건이가 아주 어린 애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외할머니가 우리 건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딸들은 많이 있었거든. 환희, 서희, 뭐, 다 딸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우리 집까지 다 딸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할머니가 이 또 아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님, 강효정 집사님만 어릴 때부터 엄청 사랑하고,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는 게 있어요. 아들, 남자를 줘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건이가 보고 싶은 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건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고 또 다 세 식구가 나올 형편이 못돼서 혼자만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올 때 뭘 가져왔는가 하면 그 동영상 찍은 거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누워 계시면서 그걸 보게 해드렸어요. 근데 건이를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생각이 그때는 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결국 언저리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우리 할머니에게 그만큼의 그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실물을 본들면 뭐하겠어요. 또 지금 우리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건이가 성인이 되는 것까지 다 본다고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천국 가서 편히 쉬시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예.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뭐가 제일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막 먹잖아요. 그냥 후회할 정도로 막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디까지 먹어야지 제일 기분이 좋다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딱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교훈 배웠어요. 첫 번째 배운 교훈이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오늘 상당히 수준 높은 거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축복은 부족함의 축복, 언저리의 축복. 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람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가령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부드러운 눈빛과 온유한 목소리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얼굴빛이 불그락 하기도 하고 또 거친 음성으로 욕을 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육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원이 되며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여기에 주체가 튼튼히 있고 예수가 저기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믿음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기도해줄게요. 기도를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헌금해줄게요. 헌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아오겠다. 전부 종교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허물어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디 감히 내가가 나와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 후반부 말씀입니다.
0: 18절,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시니 시내가 넘쳐서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24시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면서도 뭘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건 이제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거 누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말씀이겠어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먹을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희귀하죠? 희귀하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나요? 정말 주님의 약속만 믿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폐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다 진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남았을까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시편 78편 38절입니다. 38절 보세요. 아, 37절도 보십시오.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말은 잘하죠. 믿는다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딱 한마디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거짓을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온갖 우상숭배, 우리 열왕기 상하 보고 있잖아요. 온갖 우상숭배 한 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니까 자꾸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긴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세벨의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이런 자들 다 진멸당해 마땅한데 왜 살려두셨어요?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살려두셨어요? 그래, 너희가 육체지. 너희가 육체지. 너희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역사 전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요 몇 절 말씀에 그대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장 14절.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꿇어 엎드리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이 간질은 현대어로 번역하는 간질이지 이 당시는 이 간질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상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려서 기 먹고, 예, 말도 못하고,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예,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뭐가 연결되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만 하면요, 당장 어떻게 말하면, 에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도 못 쫓아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금식하면 귀신 쫓아낸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기도 만능주의, 믿음 만능주의로 나가요. 전부 뭘 모르는 오해예요? 구약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뭔지를, 내가 믿음의 주가 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당신이 누구실래? 누구시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요? 그건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신다고요? 그놈의 자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주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체가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여기에 주체가 튼튼히 있고 예수가 저기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믿음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기도해줄게요. 기도를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헌금해줄게요. 헌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아오겠다. 전부 종교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허물어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디 가면 내가가 나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낮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올라가 버렸어요? 산 위에.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지가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지가. 예수 이름으로, 마리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기는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 못 고쳐줬거든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못 고쳐줄 수 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전능한 능력자겠다. 이따위식의 믿음 만능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니까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는 말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보고, 너 믿음 가져, 너 믿음 가져. 믿음 똑바로 가져.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너에게 믿음은 없는 게 확인되었구나.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지 않고는 너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너는 정말 믿음 없구나. 내가 죽지 않는 한 안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 다음 주에 보세요. 십자가로 간다니까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건 믿음이 거의 없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떡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로 저 산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대한민국에 믿음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산은 산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막힌 태산 같은 문제들이라고. 삶의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가 싹 없어진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죠. 감히 목사가 많은데 제의를 못하잖아요. 그 산은 또 율법의 산이라고. 믿음 안에서 율법의 산을 확 옮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온갖 비유, 온갖 알아들을 말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어디로요? 바다에 빠뜨려진다. 산이란 옮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킬 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약속을 지키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지우리라. 그럼 너희는 되리라. 제자들이 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오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로다. 21절 1. 없음. 성경에 왜 없음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걸 가지고 또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은 우리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꽂아놓고 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입구에 그 가판 그 책자 꼽아놓은 데에요.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성경 선전한 유인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 누가 꽂아두셨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그 책 보도 돼요. 좋아요. 보시도 좋아요. 성경책. 아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꽂아놓고 갔구나. 저는 킹 제임스 이미 있어요. 저는 번역성이 거의 다 구입하는 편인데 그 킹제임스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르게 번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또 문자주의예요. 현대판 문자주의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처음 나왔을 때요 그거 오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정한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도. 그게 없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은 글자가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끼워 엮는 게 아니라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는 채로 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성경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끼워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본에 있으니까 다른 사본에 있다는 것을 밑에 가로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1. 없음 밑에. 어떤 사본에, 다른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요가 나가지 않으니라. 가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막아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찾아?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귀신 다 쫓아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 예수를 믿지 않잖아. 너 예수 믿지 않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귀신 쫓아냈다. 기도 만능주의, 금식 만능주의가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그대로 되리라. 제가 옛날에 우리 여전도에 저 지하에 있을 때, 예배당 지하에 있을 때, 경상 여전도에, 순회 예배할 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랬을 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적어도 경상도에 여전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도의 회장님 이분들 오잖아요. 그냥 권사님들 주사 많이 올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많이 올 거예요. 열심히 있는.

그 중에 진짜로 기도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 미신적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약속이 안 해요. 그 약속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어도 뭐 꽃이 꽃피기는 그냥 바람도 하나 안 불더라고요. 그때 그 설교할 때 우리 증인들 다 계시죠? 여전도 증인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소유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말은,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기도해요. 내가 할수 없는 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할수 없습니다는 믿음, 할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기도예요. 금식은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혈과 육의 힘으로 살아가요. 밥 먹고 힘,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요새 왜 밥을 안 먹어요? 빵 먹지 마세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고, 외국 사람 먹는 거, 여러분 밥 먹으세요. 지금 살을, 농사를 자꾸 안 짓고요. 살값이 자꾸, 살, 발음 돼요, 제대로? 살. 여하튼, 살. 여하튼, 그래서 농사를, 벼농사를 많이 안 지어가지고, 지금 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농사 많이 짓는 나라에서 식량을 무기화해 버리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다 흐르내고 그 다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좀 멀리 보시고 빵보다는 밥을 드세요. 이게 뭐 시간이 지금 와요?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나가세요? 아, 금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할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전적 무능한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물어본다고요? 비유적으로 우리 안에 태산 같은 문제. 그래서 나에게 세상이 크면 문제가 커지고 뭐 하나님이 커지면 뭐 문제는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번째 전도사 했던 곳이 부산의 대현동 석포교회예요. 그 문화회관하고 바로 거기 한 30m 앞에요. 문화회관하고. 근데 석포교회가 있을 때에 그 문화회관 있는 자리가 원래 야트막한 이렇게 동산이에요. 야트막한 산인데 그 위에 절이 있었거든요. 절에서 뭐또뭐 연불하고 종초하는 사람 교회로 들리고 하니까 석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절도 옮겨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요, 포클레인이 와가지고, 그 산을 들어서, 광안리 바닷가에 그 매립하는 데다 갖다 이어버린 거예요. 절은요, 동네 저 기둥에 가가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광안리 바닷가로 지나오다가, 거기에 오다가요, 차를 세우고 울었대요. 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부흥회도 많이 나가셨거든요. 부흥회 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가져도 뭐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재밌게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 옛날 포크레인 소리가 시끄러워서 드르륵 적극 퍽퍽 해가 산에 다 어느 날 산에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문화관이 됐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그 분봉공부하러 가기 참 좋아요. 봄, 가을에. 그 우리 집 사람도 뭐 우리 이 작은 애 아니고 큰애 어릴 때 거기서 문학에 많이 뛰놀고 했거든요. 잔디밭 좋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얼마든지 돈을 주니까 그 주차장 넓게 만들니까 지하 주차장 사용을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하더라고요. 좀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매콤한 성경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22절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보세요. 제자들 지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는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에 죽으심으로 자기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이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제자들 없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도

0: 신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저주 맹세 부인하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원하실까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맞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믿음을 네 안에서 이루어내겠다. 오 주님,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할 때에 이 산 다른 본문에서 읽고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밥상 차려주겠니?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주인이 고맙다고 먹어요? 아니에요. 다 먹고 나서 또 뒤수발 다 들고 주인 잠자리까지 다 봐드려도 주인이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이 종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있나요? 정말로 그런 믿음 있나요? 앞에 설교한 저도 그런 믿음 없어요. 어떨 때 여러분에게 수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죠? 진짜로 내 목숨을 다 내놓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주님의 책망을 오늘도 제가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여,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저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저는 짐을 받아 마땅하고요. 지옥과도 마땅한 제가 맞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소망이. 왜? 자기가 믿음 없으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는 믿음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는 믿음이 결코 나 안에서 생성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마.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마. 그래서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마.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해체시키고, 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네 안에 있음을, 내가 내 안에 약속되어 있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 좀 더 합시다. 이거 두 번 잘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임한 성령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몇 곳만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소명, 콜링,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구원은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했을 때는 부자 되는 구원을 생각해 보았어요. 몸 아플 때는 몸 건강해지는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아니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대요. 자,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뭘 추구하게 되는가? 10절. 같이 보십니다.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읽었습니다.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여. 시편 78편을 읽었습니다.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여. 맞지요?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므로 영원전에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내 죽음으로 이루어내겠다. 내 죽음으로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안에 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석지 안에 할 것. 생명도 아니고 석을 것들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하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센터를 세우고 수백억에 수천억을 들여서 보암직 항설을 만들어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책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병이 들었을지라도 너 예수 믿는 꼴이 왜 그러냐 할지라도 정말로 그 안에 계세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눈에 보듯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 밑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부대끼며 살, 부침 속에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천국 같다가 어떨 때는 지옥 같고 왜 이런 부침을 살아야 돼요? 이 산 아래서 사는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격려하고 소망을 두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구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나중에는 뭐 로마서 원고에 다 있으니까요. 다 보시고 한 것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 제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는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으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혼잡해지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칼빈주의를 말하고 한 번은 알미니안주의를 말해요. 한쪽은 오직 은혜라 그러고요. 한쪽은 또 오직 내 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가려진 자는 어떤 자들에게 가려져요? 망하는 자들에게.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산위를 못 보게 해요.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교회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만 그래서 어떤 능력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란 그 창조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있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란 그 말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영광임을 알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 신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신이 사로잡힌 자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 신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그럼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한 번 더 집에 가서 상고해 보십시오.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가 왜 신명기에서 시편 78편에서 구약 전체에서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로 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 믿었는지 그 믿음은 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지 그걸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로 겨자시 하늘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보이는 것은 다 낡아져요. 흔들흔들거립니다. 이빨도 흔들거리고 몸도 흔들거리고요. 다 그렇게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자라죠. 날마다 자라죠. 날마다 새로워지죠.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세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 한 7, 80년 받는 환난? 날마다 로마서 8장 오늘 안 찾았습니다. 온 건 있는데 로마서 8장 날마다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도다. 날마다 산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세상에 죽이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주체를, 내가 하는 나의 주체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일을,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들어온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겠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수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잠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밤에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들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 주님 감사하네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 이제 무너질 날이 곧 왔군요. 주님 감사해요. 더 빨리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구했다면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믿음의 내용임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과의 만남이요, 나아가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반드시 유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어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마도 상상을 초월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안드레와 요한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된 전도자가 되었고 안드레는 시몬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BBN ITL 카드를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서 불우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도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좌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믿음도 쌓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났던 이 다윗이 어디로 이동을 했죠?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 도망하게 되었죠. 처음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보기에 혈혈다시 혼자였던 것 같아요. 혼자만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윗의 형제들만 모여들었어요. 다윗의 그 형제들의 집안 식구들만 모여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다윗이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 수가 얼마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400명이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죠. 자,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망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망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망을 간 이것 때문에 결국에 다윗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궁지에서 뭐 맞았다고요? 수지 맞았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또 비슷하게 한번 더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막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막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 인생 여러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지요.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뜻, 내 원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 없고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 그게 더 맞아요. 그게 인생의 또한 지혜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아둘람 굴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으로부터 피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사람 살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둘람 굴에는 자신 말고도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뭐 젊으니까 뭐 견딘다 하고 버틴다고 하는데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 부모님 어떻게 하나? 부모님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다시 결정을 하나 하죠.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아방을 만나자라는 모아방을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사실 이게 후에 보면 판단 미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되돌리시죠. 아무튼 이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모아방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좀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해요. 모아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순순히 이를 허락해 줍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아방에게 자기 부모가 왕궁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다윗이 요새 피신에 있는 동안 모아방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제 4절에 보면 다윗이 모아방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부탁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을 부탁하고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다윗이 다시금 아둘람굴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아둘람굴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모압 땅에 위치한 한 요새에 머물러 버려요. 스테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왜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보기에 아둘람굴보다 모압 땅에 있는 이 요새 포트리스가 훨씬 더 안전하고 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누구는 이 요새가 모압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추석가들은 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라는 데 의견을 모으죠. 어쨌든 다시 보기에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아, 여기에 살자. 여기가 더 안전하다. 여기가 더 사람 살기에 좋아. 환경이 좋아. 조건이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4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나빴다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좀 한결같지 않아요?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세요, 다윗이 모아방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맡길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막 업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야, 다윗의 믿음 괜찮죠? 다윗의 믿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이 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는커녕 바로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모압에 있는 한 요새에 딱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다윗의 믿음이 다운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업됐는데 이때는 금방 다운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기대가 있지 않아요? 다윗에 대한 기대. 다윗이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래도 지난번에 미친 척하고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대문 앞에 끄적끄적거렸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예. 근데 제가 이 실망이 이내 곧 바뀌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이에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업앤다운이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믿음에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막 업되죠.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지난주에 김영상 목사님 집에 갖고 이번에 우리 샬롯에 있는 어른들이, 성도들이 많이 막 업됐어요, 믿음에.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한 주 지나고 나서 한 두 주 됐는데 어때, 그 믿음 계속 가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다운되시지 않으셨어요? 업앤다운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국에 조금씩이라도 그 업앤다운 가운데서 자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업앤다운은 다 되는데 자 업앤다운 하면서 어떻게 이게 내려가면 이건 문제지만은 업앤다운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업앤다운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전국에 그는 점점 더 나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도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하고 그의 인생에 영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한없이 다운돼요. 한없이 다운.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일도 다운돼요. 그게 참 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육신의 일도 다운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이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좀 업되면 내 육신의 일이 안 돼도 괜찮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 근데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도 육신의 마음도 다운돼요. 참 신기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게 베드로가 영적으로 다시금 업이 돼요. 업이 돼요. 예. 그렇게 영적으로 업된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에, 초대교회 역사에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자, 그렇다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업만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운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예.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업앤다운이 계속 많았습니다. 근데 업앤다운이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요만큼이라도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업앤다운 하면서 다운만 되지 말고 업앤다운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업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모압 땅의 한 요새에 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예언자 갓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이 예언자 갓이 이 400명의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아무튼 예언자,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모압 미스베 보이죠? 저기 보시면 헤레스풀 위쪽에 아둘람 보이세요? 아둘람? 이제 잘라져 보이는데 저기 아둘람이 있어요. 아둘람.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그렇죠? 저 거리까지 부모 맡기겠다라고 부모님 맡기기 위해서 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모압 미스바에 있던 이 다윗에게 선지자 가시, 예언자 가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의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모압 미스바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모압 요새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안전하죠. 살기에도 더 좋죠. 근데 예언자 갓의 명령에 다윗이 군말 없이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유다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짚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다윗이 헤레스풀로 가죠. 왜 헤레스풀로 갔을까? 그것은 아마 이 숲이라는 게 숲이라는 것이잖아요. 숲? 숲에 사는 게, 숲에 머무르는 게 아마 사울왕을 피해 은둔하기에, 숨기에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 5절에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예언자 갓의 명령에 따라 다시금 사울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유대 땅, 유다 땅 그 헤레스풀에 들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제게 주어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 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떠올리는 사건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별다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다윗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저는 이러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요? 못 살아요.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이 또한 필요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쌓여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사도바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죠. 사도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음의 그런 키 크기가 커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개역 한글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의 모셔두고 믿음아 믿음아 하고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커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흔히 기도는 쌓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익숙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쌓아요. 어떻게 쌓습니까? 누구는 새벽 기도를 쌓고, 누구는 금요 철야로 쌓고, 누구는 금식 기도를 쌓고, 누구는 작정 기도로 쌓아요. 예.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에 누구 말대로 기도에 영팔이 생기죠. 기도에 능력이 생겨요. 그럼 기도시켜보면 압니다. 기도시켜보면 딱 알아요. 아,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딱 알아요. 저만 알아요? 아니요. 예.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압니다. 아, 이분이 기도를 평상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갔는지 안 쌓았는지 알아요. 예. 기도를 평상시에 쌓은 사람들은 기도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경, 이따가 우리가 성경도 좀 읽을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성경 읽으면요, 성경 읽을 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 성경 읽지 않은 분들은 성경 읽으면 이 말이 낯설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읽다 보면. 평상시에 기도를 쌓는지 안 쌓는지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쌓여져야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쌓아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죠.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지 믿음이 쌓죠. 기도가 어떻게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믿음이 어떻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포기를 하고, 믿음으로 희생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성경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 말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해요.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에 있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항상 이 사울왕 쫓겨서, 사울왕 피해서 발벗고 하루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압 땅의 요새에 있으니까 발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발벗고 잔다는 게 얼마나 기쁜인지 아세요?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인지 아세요? 누군가 날 죽인다, 누군가 날 해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이 하루라도 발벗고 잤겠냐고요. 다윗이 이 모압 땅의 요새에 있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모압 땅 요새를 떠나

0: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헤레스불에 아니 이 모압 땅 요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다시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있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서 있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야샤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앉다 거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안정. 말이 좀 이상하죠? 안전하다.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가시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네가 이 요새에 안전하게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한다니까요. 보세요. 22장 9절에 다시 선지자 가시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그 믿음으로 쌓아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후에도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 둘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막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 때 그 믿음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끓는 청춘의 충동적인 믿음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시요.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의 그 믿음은 피 끓는 청춘의 충동적인 믿음, 도발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믿음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절실하게 믿음의 행동들을 함으로 믿음을 쌓아내서 키워냈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쌓아간다는 거예요.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가 닥친다고 기도할까요?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 기도하자. 그런 일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기도한다고. 아니, 사람부터 찾죠. 방법부터 찾죠. 다른 것을 찾죠.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행동을 함으로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다 보면 기도의 습관이 되고 그래야 위험을 만났을 때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쌓이지 않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위험을 당하면 기도해야 하네. 안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기도를 해야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쌓이고 기도를 쌓여야 뭐가 돼요?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쌓일 리가 없죠. 기도가 쌓이지 않았으니까 기도의 습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쌓여져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쌓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 두 개 하면서 믿음이 쌓여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게 믿음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일, 믿음이 필요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아, 내가 믿음이 이때 나타나는 거구나 하고 그 믿음의 습관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순환인 거죠. 이 믿음의 사이클인 거예요. 믿음 없는, 평상시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동도 믿음의 액션들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갑자기 위험할 때 더 믿음이 나오는,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쌓여지고 그 믿음이 되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믿음이 필요한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쌓였던 믿음이 습관이 됐던 그 믿음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평상시 하나둘씩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갈 때 내 삶에 비로소 뭐가 쌓여요? 믿음이 쌓여요. 그 믿음이 쌓이다 보면 믿음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습관이 쌓일 때, 믿음이 습관이 되어질 때 내 삶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쌓아가십시다. 믿음을 쌓아가자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행동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했던, 그래서 쌓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전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으로 안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셨어요? 네. 믿음으로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힘을 줘서 한번 제가 강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5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7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9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함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안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2절부터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사략을 멸하기도 하며 칸다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군대를 받다.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다 믿음의 액션을 취한 얘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참고, 누구는 믿음으로 고문을 견디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사를 가고, 또 누구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숨기고, 다 믿음의 액션들을 취한 것이죠.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쌓이면 믿음이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쌓아가십시다.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행동들을 쌓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행동들을 쌓아가십시다. 저 우리 교회가 믿음이 쌓여져 가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 믿음 있는 장로들 많아. 그 교회 믿음 있는 권사들 많아. 믿음 있는 목사도 많아. 야, 이런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거기 그 교회 믿음 끝내줘. 이런 소문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믿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능력, 역사들을 원하신다면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분명히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니 우리라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원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제목인데, 원제가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 믿음 더욱 굳세어져라.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업앤다운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더 굳세어져 가고 더욱 강건해지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1: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42절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이나 진정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공의가 아니라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을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이 드라마는 미국 퍼시픽 가든 미션의 언쉐클드를 번역한 프로그램으로 나침반 출판사 협찬입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브 낸시 이야기 2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십니까? 불신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은 이 세상의 악을 보고만 계신가 하는 질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이러한 의문조차 가져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예 무신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그가 믿지 않았던 그분의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한 대답을 얻었답니다.
1: 낸시, 이제 우리에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라는 자와 사랑에 빠져 있잖아. 당신은 성경 읽고 기도 모임 가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싶겠지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2: 스티브,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1: 나도 내 책임이라는 걸 알아. 아이는 내가 돌볼게.
2: 제발 가지마 스티브. 어?
1: 내 짐은 이미 다 싸놨어. 당신은 여기서 장모님과 함께 살아.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당신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나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거란 말이야.
0: 이렇게 해서 이 부부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지점에 이르렀으며 또 그 지점에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스티븐 닐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전 외조부님과 증조할아버지를 포함한 대가족 속에서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특히 증조할아버지는 제게 매우 특별한 분이셨죠. 또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와도 강한 유대가 형성됐고 우리 가족은 낚시, 사냥, 캠핑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아버지가 저희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본 건 8살 때였는데 증조할아버지가 매우 위독하신 상황이었죠. 전 울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증조할아버지는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진 교회에 다니시는 걸 그만두셨죠. 그리고 저는 실존주의 학문의 영감을 받아서 대학 전공을 공학에서 철학으로 바꾸었고 공공연한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마지막 학년 때 낸시를 만났고 우리는 몇 달 동안 사귀었죠.
2: 스티브, 여전히 알래스카로 떠날 계획이야?
1: 졸업하는 대로.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예전에 그곳에 사셨는데 알래스카를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부르셔. 너도 거기 가면 미 개척지를 탐험하면서 연어 낚시랑 곰 사냥을 즐길 수 있어. 낸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2: 나도 모험들은 좋아해. 나도 자랄 때 아버지께 말 타는 법, 또 로프 잡고 등산하는 법, 심지어 자동차 수리까지 배웠는걸. 하지만 난 삶의 영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게 더 좋아.
1: 난 아니야. 난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 안 믿어. 난 합리성과 사실만을 믿어.
2: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
1: 중력은 영이 아니야.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힘이야.
2: 영적 세계의 영향력도 증명될 수 있어. 내가 직접 봤다니까.
1: 낸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낸시와 저는 알래스카에서 교직을 구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낸시의 아버님이 자살을 하셨고 장례식에서 돌아온 뒤 아내는 영적인 책자들에 허겁지겁 몰입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전 경비행기를 한 대 구입했고 우린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줄을 두루다니며 여행을 했죠.
2: 스티브, 오늘 강제 착륙했던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
1: 내 잘못이었어. 판단 착오였지.
2: 하지만 오늘 말고도 강제 착륙한 적이 있었잖아. 한 번은 기계 결함이었고 또 한 번은 악천후 때문이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당신을 보호하신 거야.
1: 네인 씨, 하나님은 없다고. 단지 그냥 나한테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2: 난 절대자 신이 계시다는 거 알아. 단지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1: 그건 당신이 이상한 꿈을 몇 번 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라고.
2: 내 복부 통증도 기도한 뒤 사라졌어, 스티브. 당신도 그건 부인할 수 없겠지?
1: 아, 우연의 일치야. 아니 뭐 하지만 이유에 어쨌든 난 좋아.
2: 난 신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 난 어떤 종교가 진짜 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꼭 밝혀낼 거야. 그리고 나서 난 그분을 따를 거야.
1: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전 제 자신의 모험에 대한 욕구를 채우러 다녔습니다. 연어 낚시와 곰 사냥, 음주와 마리화나 흡연을 즐겼죠. 그러던 어느 봄날, 한 생물학자와 함께 곰 사냥을 하던 중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배의 프로펠러 위에 있던 고정못이 떨어져 나간 데다가 2m 높이의 폭풍 헤일이 우리를 삼킬 뻔한 것입니다. 게다가 큰 곰이 제가 잠들어 있던 강둑에서 불과 1.5m 거리까지 다가왔었죠.
2: 달랑 둘이 그 밖에 나가다니.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 죽을 뻔했다고.
1: 몸을 감수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는 법이야.
2: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야.
1: 이봐 낸시, 제발 숨 좀 쉬자.
2: 잘 생각해봐 스티브. 곰도 그렇고 폭풍우도 그래. 프로펠러를 고정시킨 못이 고장난 상태에서 헤일이 그렇게 높이 치솟았어. 만약 못이 떨어져 나갔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1: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았잖아.
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거라고.
1: 그 모든 이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로 낸시는 오로지 예수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와 기도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겐 불쾌한 일이었죠.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예배에 갔더니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절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전 달아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린 집에서 기묘한 경험을 했죠.
2: 무슨 문제 있어요, 여보?
1: 오늘까지 청구서를 수납해야 되는데 분명히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89달러가 모자라네. 지금 당장 내야 되는데.
2: 로저 목사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기도하신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1: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돈을 내주는 자동 판매기라도 된다는 거야?
2: 아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셔. 내가 열게.
4: 안녕하세요, 네이시.
2: 목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로저 목사님이 오셨어.
4: 만나서 반가워요, 스티브. 오래 있진 않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성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 봉투를 주시면서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이 봉투를 두 분께 전해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1: 예? 아, 저희에게요?
4: 네, 두 분께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낸시, 이 봉투 안에 정확히 89달러가 들어있어.
3: 그럼에도 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태평하고도 죄로 가득 찬 삶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달아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전 낸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낸시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막 떠나려던 때에 차 한 대가 저희 집 차도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2: 로저 목사님!
1: 이런 지행장.
4: 안녕하세요.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두 분을 특별히 신방하도록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1: 대체 당신네들은 왜 툭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자들이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적 의지의 대상으로 예수 신화를 발명해낸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따위 의지의 대상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전 당신이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군요. 그리고 얼마 후 낸시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2: 여보, 여보 좀 일어나봐.
1: 이번엔 또 뭐야?
2: 곧 여기에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1: 나 좀 그냥 자버게 내버려둬. 당신 정말 정상이 아니야.
2: 로저 목사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봐야겠어.
1: 새벽 5시에?
5: 낸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거지 영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매가 잠든 동안에 괴롭힐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1: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웠던 우리는 각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낸시는 한 기독수련회에 참석하러 갔고 전 그동안 말편자 박는 일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났죠. 그러다 잠시 친구를 만나러 들렀는데 마침 친구 집에 손님이 한 명 와 있었답니다. 그 손님은 저의 행선지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6: 형제는 주님을 형제님의 구세주로 알고 계신가요?
1: 또 시작이군.
6: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친구가 목사님께 제 험담이라도 얘기했나요?
6: 친구분이 얘기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는 형제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형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1: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허구한 날 성경 구절들을 내뿜는군요. 고리타분한 신자들 같으니라고. 아니 도대체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어쩌자는 겁니까? 어차피 그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 아니에요?
6: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구원을 받게 해주시죠. 젊은이도 꼭 구원을 받아야 해요.
1: 그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4시간 동안 신앙에 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의 목적지에 도착해 그를 내려주었을 때 전 안도감마저 느낄 정도였죠. 그런 뒤에 저는 낸시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감독이 저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7: 스티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삶의 주님이 되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1: 아니요.
7: 그렇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1: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7: 잘하셨어요. 이제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1: 됐어요.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전 지난 수년간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0: 전 창세기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마치 제가 어두운 방에 서 있는데 누군가 등을 켜준 듯한 느낌이었죠. 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참나무 아래에 가서 앉았습니다. 주 예수님, 그 모든 세월 동안 제가 너무도 잘못했습니다. 전 주님과 주님의 성경과 주님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이젠 분명히 주님이 우주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제발 절 용서해 주십시오. 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절 주님의 제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과 선생이신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 수련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전에는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는데 모든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1: 스티브, 이제 알았어. 꿈에 나온 지진은 바로 영적인 지진이었던 거야.
0: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나고 나에게 남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 술, 마약, 신성 모두, 기독교에 대한 증오까지 모두 다 사라졌다고.
1: 그래, 여보. 당신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거야.
0: 시간이 지났고 저는 기업가로서 작은 신문사와 컴퓨터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유치장과 교도소 등을 다니는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비가 최고로 삼엄한 한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의 목사인 교회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 사역에 몸담은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전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 아니 도대체 아니 무슨 일입니까?
3: 수감자 3명이 독방 동구역 드레인은 담장을 넘어서 탈옥을 시도했어요. 한 명은 죽었고 또 한 명은 병원에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격리 등에 있어요. 교회사님이 독방에 있는 수감자와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0: 철창을 가운데 두고 그 수감자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4: 전 바깥 세상에 어린아들이 있어요. 그엔 저 없이 자라고 있는데 2년 혹은 그 이상이 넘도록 아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미쳐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한다면 모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었죠. 거의 성공했었는데.
2: 만약 자매가 탈옥에 성공했다면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아마도 자매는 다시 체포되지 않을지 항상 마음 졸여야 할 테고 어쩌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자매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위안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분은 자매의 모든 생각과 고통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매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분은 자매가 지금 몸이 갇혀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폭동은 5일간 계속됐는데 5일째 되던 날 밤 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45분쯤 지나자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이 저와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0: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전 세계를 두루 여행했고 지금도 잠언에 중점을 두며 국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잠언 안에 정말 많은 지혜들을 두셨어요, 스티브.
0: 그래서 한 달 동안 날마다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거 아닐까?
1: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네요.
0: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야.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0: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저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안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지요. 물론 여러분도 오늘 그분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2: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양자가 되는 것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이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출연 현경수, 이미양, 유재상, 정운석, 김기흥, 정형경, 이현주, 이명수 번역 김성인, 극본 홍안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통해 성경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하지만 최소주의자라는 뜻을 가진 미니멀리스트의 모임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멀리스트들은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거나 다윗이 살았던 시대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1993년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인 단 지역에서 땅 위로 드러난 돌 위에 써진 글씨를 발견했죠. 그것은 아람의 군주가 세웠던 승리 기념비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원전 586년에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름은 주어졌지만 어떤 왕의 승리가 기록됐고 다윗의 집,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었죠. 믿는 자들에겐 성경의 역사를 믿기 위한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방송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생방송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후원하신 그 후원금들이 지금의 BBN 방송을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담긴 그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사역의 놀라운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매년 생방송 후원 행사인 나눔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후반부를 방송해드립니다.
1: 이거 너무 무서운 장면이에요.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면서 발로 내리받는데, 높은 데서 밟으니까 얼마나 아프게 밟으시겠어요? 근데 웃으면서 흥겹게 노래 부르시면서 밟으신대요. 좀 무섭지 않아요? 이게 노동자가 포도즙 짤 때에 막 노동요를 부르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괴롭고 슬프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밟는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이루려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옳으니까 뭡니까? 적합하고 타당한 겁니다.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적당하게. 우리는 그거 안 적당하다는 거죠. 왜 밟습니까? 나를 포도 밟듯이. 이랬는데 밟히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지난주 말씀이. 그게 흥겹게 노래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즐거우신 걸 보니까 이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죠.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였잖아요. 그게 구원이었고요.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다 그러셨고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쉬어라는 것이 그게 안식이고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 31절도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지금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하시는 일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심판하는 거였어요. 심판하시며, 여기에 땅끝까지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오늘 본문의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란 말과 같은 것이고,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난대요. 재앙은 뭐겠습니까? 재앙과 심판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나라에서 나라가 뭐냐면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입니다.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똑같은 표현이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주는 자도 없으리니, 비참하다는 표현이죠.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닙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싹 디아스포라 돼버리겠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도살당할 짐승같이 여김받는 장면인데, 그 도살당할 짐승처럼 여기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 배경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당한 겁니다. 내가 나를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대표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려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신약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점점 가까이 가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럽니다.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정치가들,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력에 막 위기를 느끼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 저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나 막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비웃는 겁니다. 늘 제사장들 아직도 너희들이 수완이 없구나. 정치적인 경험이 없구나. 너희들이 나의 정치적을 좀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못된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로마가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느냐 하면 저 예수라는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 한 명을 로마한테 넘겨져 버려서 로마가 그 놈을 죽임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는 멸망당한 것을 면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략을 이렇게 짠 거죠. 가야바가. 근데 이게 굉장히 못된 말이고 정치적인 수단이었지만 사실은 그 가야바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지가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혀를 움직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모두가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흩어졌습니까? 아까 그릇이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어져서 디아스포라 되는 장면이 보였는데 어디에 흩어졌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12절이 그렇게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모으냐면 예수가 죽어서 모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교회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교회로 모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습니다라는 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뭘 하는지 지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뭘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는 그 죽임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무슨 말만 나오겠습니까? 아멘밖에는 없고요. 감사한 것밖에는 없고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이는 그 살인이 나에게 복이 되네요. 세상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 이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린다라는 말은 나무에 달려서 위에 이렇게 달리게 되면 사람을 이끌겠대요. 이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모든 나의 백성을 다 끌어모으겠다는 거죠.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그날에 나팔 불잖아요.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포로가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광복절이죠. 광복절 해방되는 거. 그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마태복음 23장 31절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모으는 그 일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 날입니다. 구약은 그 날을 너무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모든 백성이 막 기대했잖아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그 날이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1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날이고. 13절도 똑같죠.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 날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날을 기대했는데 진짜로 기대하는 사람은 좀 따로 있는 것 같고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성전에 있었던 시몬과 또 누굽니까? 안나 할머니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 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부귀 영화는 그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어떤 헤롯이라고 하는 무슨 정치 잘하는 왕은 그 날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아직 없어요. 아직 저희가 안 왔어. 인데 예수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오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그 예수 어린아이를 안고 한 말이 주세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말은 나에게 그 날이 왔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그 날이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 우리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믿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날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왔어요. 눈크 디미티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시몬이 한 말이고 안나 할머니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말은 했으나 그거 안 기다렸어요. 다 자기 복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라는 거에서, 이 그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빼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는 없어. 그런 날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우리나라에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있죠. 이거 신훈이라는 분이 쓴 아주 좋은 시잖아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막 더덩실 춤추고 한강물이 막 요동치는 그날. 광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진짜 광복과 해방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고 기대하죠. 그런 시도 있고 또 나중에 뭐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도 있고 민중가요도 있고 막 그런 거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언가가 좀 잘 되는 날 아니겠어요? 성공하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고 요새로 보면 코로나를 좀 박멸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박멸하면 됩니까? 코로나가 박멸이 되겠습니까? 코로나한테 우리가 박멸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박멸당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미생물, 모든 피조물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박멸하면 안 되고 그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생물학 교수님 있잖아요. 라디오 들었는데 박멸하면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너무 맞는 표현이잖아요. 같이 산다는 것이 잘 관리하면서, 그죠? 질서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관리 잘 해야 되고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막 기대했습니다. 박멸하는 그날, 그죠? 승리하는 그날. 그러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그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성공의 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랬습니다. 저주받아라 이 말이죠. 화 있을 진저라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극하셔서 내 출세와 성공을 이루어주기를 바랬는데 등극은커녕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그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잖아요. 이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표현이죠.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제9시로부터 6시까지 맞습니까?
2: 6시부터 9시까지
1: 6시부터 9시까지? 예. 그러니까 뭐야? 6시부터 9시까지니까 6을 더하면 되니까 맞죠? 15시니까 맞아요.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공간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가장 밝은 그 시간이 어둠이 된다는 말이죠.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본이었고 나머지들이 그림자고 사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열 재앙에도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고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내 장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내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요걸 말하는 겁니다.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하는데 십자가가 진짜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약속된 회복이 다 일어납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면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미움받고요. 처음에는 막 환영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결국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셔요. 자꾸 가시면 뭐합니까? 성전 청결을 하셔요. 자꾸 가시면 죽을 일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시거든요. 이게 다 예언된 거잖아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렇게 스바랴 이미 예언했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바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회복되는 그 일, 이삭 죽게 하듯이 자기 백성을 다 속죄하여 불러모으는 그 일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때가 뭐겠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대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못 간답니다. 큰일 났죠. 우리 그 길로 좀 가고 싶은데,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그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서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까 요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고 우리가 우매한 행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불러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 대로로 걸어간답니다. 이 대로가 지성소까지 뚫린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아까 그 우매한 행인, 그 깨끗하지 못한 자, 그게 우리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잘남이 전혀 나에게 없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서 그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된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거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 그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이지요. 포로 안 잡혀가는 게 복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대로가 주어진 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포로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죠.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우리고요.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나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고요. 그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내가 바로 장애인이고요. 범죄자고 한편 강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됩니다. 나팔 소리. 이게 해방의 소리. 죄인이 해방되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노예 해방이다. 부채를 전부 다 탕감해 준다. 부채가 얼만데요?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 이건 영원히 갚지 못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1만 달란트라는 부채를 공짜로 탕감해 준다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죠. 이 땅에서 썩어질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나팔 소리 이런 걸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도 하나같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고난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목 잘려서 죽잖아요. 헤롯에게. 그래서 사도들도 그 성령님을 똑같이 받으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고난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 되어도 예수님 얘기만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잘살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혹 십자가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힘을 첨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면 세상이 조금 받을 만한 말을 하게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받지 못할 말인데. 근데 아, 그 십자가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공로와 힘을 조금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이 편안해 한단 말입니다. 어깨동무하고 싶죠. 어울려지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자기 편인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상과 동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도 할수 있고 지역사회에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 교회 안팎에서 모두 싫어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안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팎에서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버림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도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을 받았어요. 우리가 연구하거나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십자가 쪽으로 귀향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죠. 비록 지금은 타지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난곳 방언으로 들리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0: 난고땅오니 우리 본토 고향말 사투리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의 사건이죠. 이번 주에 그 저기 노래를 들었는데 무깎이하이라는 노래를 우리 집사람이 권해줘서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무깎이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랩하는 어떤 래퍼가 막 부르는데 무깎이하이가 대구 사투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99% 알아들었거든요. 내 고향이 대구는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이니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난곳방언이잖아요. 십자가 얘기가 난곳방언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타지에서. 그러니까 나침반과 같지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리켜주는 복음입니다. 이 가리켜준다라는 이것이 인디케이트죠. 영어로 하면 가리키다라는 게 인디케이트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은 에듀케이트고 가리키는 것은 인디케이트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인디케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인디케이터만 하고 있는 거죠. 뭐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잘하는 어떤 행함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인디케이트. 에듀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인디케이트 합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작 겨우 인디케이트만 했는데도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고작 인디케이트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고작 미련한 짓만 했다 이 말이죠. 그것만 했다 이 말은 미련한 짓만 했단 말입니다. 미련한 짓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뭐가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미련한 짓이죠. 근데 고작 그것만 했는데 그의 백성은 구원을 얻습니다. 고작이 아니라 너무나 큰일이었던 거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었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거리끼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펼쳐 보이신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역사가 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의 종점, 마지막이 꼴인 지점이고 결론인데 그게 십자가라고요. 요게 지금 시간과 차원과 어떤 뭐죠?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중심으로. 시공간이 막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차원이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에도 차원은 있죠.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새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올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절기가 또 반복되는 것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새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해가 오늘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헌 것이고 새해가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꼴인 지점이고 최종 결론이고 종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말은 무슨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다음에 있을 어떤 종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마지막 때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종말이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그 날이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고종말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걸 찾아보면 히브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거 여러 그 오고 오는 그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떤 땐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땐 이런 모양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 얘기했고요. 어떤 때는 바벨론 얘기했고 어떤 때는 열재앙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나타난 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난 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 지신 게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종결이고 예수님이 종결자라는 얘기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분인데, 근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또 지은 분이네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종결이네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그 그 후에가 바로 마지막에 이 말이죠. 그 후에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랬고 얼마나 랄랄랄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장래일을 말하려고 예언하려고 그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막 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전부 예수님입니다. 장래일은 장래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다. 즉 십자가가 장래일이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꿈 같은 일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행악하는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대로로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왜요?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입니까?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것이 꿈을 펼쳐 보이신 겁니다. 이 꿈을 꾸는 게 꿈쟁이입니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꿈을 꾸는 요셉이 꿈쟁이 이야기는 그런 꿈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꿈이에요. 이게 지금 낮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꿈이다 이 말이. 이게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습니다. 이거 오순절이잖아요. 여기 말세라 그랬는데 요엘에는 그 후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 그 말이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에 얘기한 그 날이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그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이 그 날이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는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일이 꿈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마지막 날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이고 현재입니다. 이 날들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죠. 당연히 이런 걸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땅히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아예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으므로 은과 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용이 있으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용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란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폐망의 날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치고 다 망하는 날인데 다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럽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은과 금이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은과 금은 능히 아무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앞에 미문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좀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은과 금을 좀 주세요라는 이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고 설교하고 있는 나를 말한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팔다리 건강했고 정상이라고 삽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에 이미 걸려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라는 말이죠. 그게 내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은금을 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를 원하고 있고 노력을 원하고 있고 행함을 원하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고 당신 나한테 좀뭘좀 해달라고 이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그 날이란 말입니다. 은금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좀 얻어볼까 하여 바라보고는 뭘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설교자는 뭘 줘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뭘 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은금이 있어도, 만약에 주머니에 있다 해도 줘야 되죠. 당연히 필요한 사람에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은금이 소용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은과 금, 내 공로, 내 반응,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닌 모든 종교심,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영생 주신 그것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육체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큰 자랑이에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세의 법을 지켜서 대단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치원 안 간 친구들 있어요? 유치원 안 갔어요? 유치원?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유치원 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다 가요. 그런데 정말로요,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유치원을 거의 안 가요. 유치원 못 가요. 그런데 저 서울에요, 아주 부자들은요, 유치원에 몇 명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40년 전에 나는 유치원 나와서 그러면, 우와, 너희 아빠 엄마 되게 부자겠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나왔다는 것만 해도 뭐요? 우와, 너 아빠 엄마 억수로 부자였겠네? 너 유치원부터 공부했으니까 공부도 잘했겠네? 자, 그래서 한 4, 5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유치원 나왔다, 우와, 너 억수로 아빠 엄마가 부자였겠네? 이러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요, 우와, 너 공부 잘했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뭐 거의 다 대학을 가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와, 너 정통 유대인이네? 나는 베냐민 지파야. 와, 너 훌륭한 지파네?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굉장히 자랑으로 이어진 거예요. 더구나,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항상 다 지켰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자랑이 바로 육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 그런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자랑을 할 수 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국가에 맞는 그 마크가 KS에서 KS. K는 뭐예요? KS. S를 어떻게 쓰더라? KS예요. 어떤 KS가 딱 붙으면요, 이거는 한국에서 인정한 제품이다라는 KS 마크가 붙어요. 이건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다. KS 마크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한국의 KS라 그러면 뭐냐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오면요, KS라 그랬어요. K, 경기고등학교 S, 서울대학교 이래서 KS라 그러면, 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대학은? 난 서울대 나왔어. 와, 너 KS 마크구나?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평균화돼서 그런 것도 잘 없지만, 또 이러니까 또 특목고가 유명해요. 너는 어디 나왔나? 나는 어디 특목고 나왔다. 이러면, 와, 너 공부 잘했겠네? 공부, 요즘 공부 잘했다는 말은 엄마 아빠가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예, 할아버지의 재정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야, 그렇게 해서 막 그 좋은 데 나오면요, 와, 자랑하는데요. 이 바울은, 나는 나도 그런 거 자랑함 누구 못지않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그렇다고 해도 점수 공부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학교를 나오고 집안이 부자고 해도 공부 못한 아이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근데 이 바울은요, 수능 만점을 먹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수능을 만점을 먹었어요.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는 나 흠이 없다. 율법으로 100점 맞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요, 율법으로 나는 100점 맞은 사람이다. 근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거든요. 아니, 유치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주 공부도 못하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수능 만점을 먹어서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왔는데,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교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바울이 옛날 같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갔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개같은 저런 놈들이, 아니 단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입니다, 그거 믿었다고, 뭐 점수를 100점을 줬다고, 나는 그런 예수님 싫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그래서 나는 천국 1등 들어가고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맨날 죄 짓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똑같이 바울하고 그 이방인들을 천국 보내준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바울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열심으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저 다메섹이라는 외국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예수 잡아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갑자기 대낮인데요,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둥소리 같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천둥소리로 들렸어요. 우르릉 꽝꽝 이런 소리로 들렸는데 바울은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아니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3일 동안 완전히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끌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까지 떡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히브리였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는요 KS 마크입니다. 나는 경주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입니다. 나는 수능 만점을 먹은 사람입니다. 나는 박사 출신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이제는 옛날 자랑거리들을 자랑 안 해요. 나는 자랑하기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나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요. 그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어요.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뭘 가지고 자랑해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아이는요,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아이는요, 키가 커요. 우리 아이는요, 운동을 잘해요. 전국 체전에 은메달 땄어요.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따라서 이런 것이 육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옛날에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나는 그런 것들은 다 따라합시다. 옛날 자랑은 배설물이다. 배설물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을 좀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똥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를 해롭게 한다.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다. 해롭게 한다. 라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죽음이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는 다른 것들은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 옛날에 자랑하는 것은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혹시 실수로 여러분 손에 뭐 좀 이렇게 배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 되게 나죠? 그거 비누로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 같으면요, 그게 세상에 자기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대학교 나와서요. 나는 어느 집안 출신이에요. 우리 아빠는요, 뭐 해요? 우리 엄마는 뭐 해요? 이런 세상의 자랑들은 다 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세상의 자랑은 배설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훌륭하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 자랑은 우리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는 게 감사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부자야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잘해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세요. 완전히 만점 사람,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에 다 해로 이길 뿐더러. 그게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일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세상의 잘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 예수님 아는 것이

0: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가장 좋다라는 것, 가장 귀하다라는 것, 그거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우호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몰라요. 자기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1: 만들기?
0: 예?
1: 만들기
0: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랑하고 싶다면 그 자랑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에 비유하면요, 그건 아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호야? 우호? 이쪽으로 봐.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별 다 시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내가 가진 뭐라고요? 의는. 의라는 말은요, 의.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예요.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이 가는데 내가 가진 의는, 나 이 의를 잘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의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에서 온 것이 뭐야?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이 의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의는 뭐요? 뭐로 왔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뭘 얻은 거예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요,

0: 그래서요, 자기는 누구보다 1등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똥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해요.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해요. 이 의의가 없으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의자를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는 말은 자아, 나, 자아라 그래요. 나라는 말은요, 우리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수변의 창관자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들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건드리면 어떡해요? 왜 이래?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누가 날 건드리면 남을 죽이겠다는 게 다 자기래요. 우리가 다 이래요. 근데 이 나예요. 양이 한 마리 올라가면 의자가 되는 거예요, 양. 양.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딱 덮어주시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는 옛날에 율법 지켜서 나는 만점이야, 나는 천국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인 죄구나 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요, 예수님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방에서도 찬송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팀이 그 지역의 다른 사역팀과 함께 말 그대로 폐차장에 있는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교팀은 이 젊은이들을 만나서 기뻐하며 서로 간증하고 격려의 말을 주며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주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는 현지 사역팀원 한 명이 즉각적으로 시타를 치면서 환한 달빛 아래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거룩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절박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 청년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또 다른 즉석 찬양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의 감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체포돼서 매맞고 채찍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감방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간수는 처음에 자살하려고 생각했지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분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것을 들으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기업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짐 콜린스가 쓴 책이 한 권 있죠.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은 것을 너무 위대함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짐 콜린스가 그의 연구팀 21명과 함께 5년 동안 미국 내에 1435개의 좋은 회사를 리서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회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좋다는 Good Company 1435개를 선정하고 지난 70년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11개만 Great Company 위대한 회사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렇든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좋다고 하는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The good is an enemy of the great. 좋다고 하는 것은 위대함에 대한 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여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람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재에 만족하고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할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한 나머지 이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더 큰 차원의 꿈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즈의 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선포된 날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 21일이라 그 말은 우리 유대 원력으로 말하자면은 물론 7월 21일이긴 하지만 사실 티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지키게 되죠. 이 절기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실제로 장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광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되면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목이 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셔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신 날이 정확하게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7월 20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큰 성회가 모이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 온 백성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갖게 될 장차 갖게 될 미래적인 영광이 과거에 가졌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하고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영광, 과거의 영광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모든 기둥은 순금으로 입혔어요. 모든 기구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가 사용되었고 은이 100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353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창대하고 영광된 그런 성전인데 이제 겨우 뼈대만 올라간,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겨우 기초만 닦은, 아직 물을 부을 제단도 참 만들어지지 아니한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광대함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담게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규모도 중요하고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바르게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영광의 핵심은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할 때 주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렇게 펼쳐나가기 시작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오늘 영광된, 정말 감격된 마음으로 새성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이 건물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잘 지어진 건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골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비전의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건축을 통하여 완공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더 큰 차원의 비전,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와 같은 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의 비전을 이루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바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전에 태어나서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ybe 이 말씀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 본인도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학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7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되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보든지 바른 눈을 갖지 아니하면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외형을 가지고 크다 작다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은 외형에 상관없이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가치가 없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단 한 번도 건물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항상 people,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고 구원받은 people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외형을 꾸미기보다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의 삶을 사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또 교회 구조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은 더 중요한 영혼과 생명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참된 축복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섬기며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기심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인생을 본다면 더 소중한 진실과 인간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도 보고 사역도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영광된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은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관점이 건강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바른 무장이 필요합니다. 바른 무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스룹바벨을 향해 또 여호수아를 향해 이 스룹바벨은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된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강한 자가 되라. 수렁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무장의 요소가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즉 이스라엘 네이션을 형성하실 때에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월드,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가 나의 영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도 아니었고 고관들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층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조인했던 성도들도 대다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디아스포라 주들, 사실은 멀리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머물게 된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돈도 없었고 거처도 없었고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수통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파워풀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것은 갖지 못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파워라고 하는 참된 능력의 원천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 와도 환란이 그들을 공격해와도 그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된 능력을 행사하려면 성령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해야 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사역들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본질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에 정말 이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일 아침부터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일반적인 삶의 터전가느라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기도 없이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니라 이를 성취하고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앉아 계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 제단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이 우리의 안목의 변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바른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땅해야 될 우리 인생의 과제, 우리 인생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 이 보배라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은과 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6절 7절의 문맥을 보시면 이 보배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보배로 번역한 이 단어가 사모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사모함. 그래서 NIV 같은 성경도 이 사모한,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단순한 은금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차원의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잘 구별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잠시 잠깐 후가 되면 온 천지 만물이 진동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참 보배이신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자 온 세계가 진동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들, 어두운 곳에 가운데 살아가던 온 세계가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온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주님은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우리 흔히 말하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잘 길러내어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복음의 전거자로 만드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저희들이 있는 이 새 건물의 이름이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입니다. 라이프웨이가 누구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라이프웨이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라이프웨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는 처소가 바로 저희들에게

0: 주신 새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단순히 우리끼리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성전이 쓰임받아야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목적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향해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도처를 올리고 복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로 또 하나의 교회로 가만히 멈추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책임지고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허영 강사의 어떻게 덜 아프게 때릴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시간이 좀 있으면 왜 오셨는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주제를 제가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교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갈등 전환,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 네 가지 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건데요. 제가 첫 시간 그 트라우마 때도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 드라마가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엔티 라이트라는 신학학자가 이렇게 다섯 가지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월딩을 바꿉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관계인데 깨어진 관계, 세 번째가 이스라엘, 네 번째가 예수, 다섯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드라마로 우리가 성서 전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에덴의 관점을 두는데 초점을. 에덴이 뭐가 있었죠?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온전한 관계. 제가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전한 관계가 있었죠? 이거를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리고 이거를 primary justice라고 그래요. primary justice. 우선적인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peace. peace. 그리고 justice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peace로 번역이 온전히 안 됩니다. peace만 가지고는. peace and justice.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샬롬 번역할 때. 네. 제가 전에 그 유대인 친구 한 분 있었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교도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유대인인데 불교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랍비가 자기들한테 blessing 해줄 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거든. 그랬더니 라삐가 자기네 할 때 이렇게 샬롬 이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샬롬 숨이 끝날 때까지 가네요. 평화라는 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샬롬 이거 그만큼 이제 샬롬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도 샬롬입니다.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 여기 평화를 주기 오시잖아요. 그쵸? 자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나타날 때도 평화, 샬롬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샬롬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서에 그냥 집약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모아놓으면 만들어지는 게 뭘까? 샬롬이라고 보시면 되죠. Peace and Justice. 올바른 관계. 그래서 샬롬의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나와 하나님, 나와 나 자신, 나와 타인, 나와 다른 피조물,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였죠. 근데 이게 이 관계, 또 샬롬, and justice, 이게 primary justice, 이게 다 깨집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지죠. 깨지니까 이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이후에 깨어진 관계, 예전에서 인간이 추방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해 가신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 가는 거고 깨어진 샬롬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primary justice, 우선적인 정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what ought to be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 what ought to be. 마땅히 그러해야 할 관계였던 게 깨어졌으니까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란 말을 쓰는 이유가 회복적 정의란 말이 정의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해가 일어난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회복하는 역사세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고 피스메이킹 하는 역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적 정의를 이뤄가는 역사고 그거를 성서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도 직책을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화목해야겠는 직책. 그러니까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에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게 선교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이거예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거잖아요. 화목. 화해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맨날 강조하니까 문제지. 이 관계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것. 그게 Ministry of Reconciliation의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시고 이걸 Missio Dei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과. 이 Missio Dei에 하나님 처음에 부르신 그룹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부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열방을 복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one for many, few for many. 다수를 위한 소수, 다수를 위한 하나.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게 그때 얘기한 게 뭐냐.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러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서 다시 받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님이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가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나. 기이한 덕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에클레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 게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뭐라 그래요? God bless Israel. Only Israel.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복받고 너네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개만도 못한 지옥의 딸감들이다. 이방인들은. 그게 이제 주이시 파티큘러리즘이라 그래요. 유대 특수주의. 그리고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게 이제 살비픽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구원 보편주의.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게 요나나 이사야 선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정신이 이래고 싸우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나는 데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븐의 설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약에 대한 이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싸우고 있냐. 스데반과 그 헬라 이름을 가진 일곱 명의 교회 리더가 새로 세워졌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그릭 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카 같은 사람들이야. 줄리, 뭐 스티븐 뭐 이런 이름처럼 코리안 아메리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포들인 거예요. 교포들이 한국 땅에 돌아간 거야. 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 서울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한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똑같은 거예요. 성전 중심이거든요,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 두 가지 기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이 사람이 공격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갖고 죽으시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공격해. 그게 뭐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세상. 우리만 복받고 너네는 아니고 God bless America, only America. 그것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민족이, 한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Only Korea.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예수를 직접 자기가 오셔서 화해라는 게 어떤 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모든 벽을 허무셨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그 사역에 부르세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God bless church, only church,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모든 갈라진 틈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화해 사역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고 미션이고 살아야 할 이유예요. 네, 살아야 할 이유. 그게 미션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 이유. 그거는 모든 갈라진 틈에 들어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뭐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원래 그 원어 의미를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이 미움을 보고 아 내가 저곳에 가야 되겠다. 일치가 분열을 보고 아 내가 저곳에 가야 되겠다. 저는 그게 교회의 미션을 가장 잘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다섯 가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해 사역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해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참여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코스타 올 때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갈등, 하나는 정의, 하나는 치유.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는 이 트라마를 관계해서 제가 화요일 날 두 번 세미나를 했고요. 오늘은 정의하고 갈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해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회복과 화해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는 깨어짐과 피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여기 깨어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관계가 여기 뭔가 틀어졌다는 게 있는 거니까 이미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 피해가 일어난 상태, 깨어진 상태, 그거를 보는 관점을 뭘로 볼 건가? 그거를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정의와 갈등과 치유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정의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 하나는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 또 하나는 transformative justice, 변혁적 정의인데 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혁적 정의는 이 restorative justice를 조금 더 넓게 구조적으로 갖고 들어간 거라 비슷합니다. 이건 안 다르고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갈 텐데요. 응보적 정의가 뭐냐?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하는 고통을 줘요. 그래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 행동을 변화시키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 이제 나가면서 저희 막내 아이한테, 유리한테, 유라, 아빠가 지금 저기 나갔다 올 건데 여기 네가 지금 어지러웠으니까 아빠 갔다 올 동안에 이거 치워놔야 돼. 오케이? 그랬더니 예스 데디. 또 그래요. 걔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내가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청소가 잘 돼 있겠죠? 레고가 그냥 막,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쵸? 내가 분명히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이랬어? 누구야? 이러잖아요. 너 아빠가 이거 치워놓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지. 그럼 너 이거 아빠 말을 안 들었으니까 좀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래서 가해자가 누군가? 어떤 법칙을 범했나? 그 다음에 그럼 처벌을 어떻게, 상하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사법적인 모든 사법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가해자를 찾아내고 가해자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훈련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응? 저희 구석에 서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응보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저렇게 정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이렇게 우리를 watching over 하고 있는 거야. watching over 하다가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제가 트라우마 때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주일날 주일을 빼먹고 어디 놀러 가셨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당장 나오는 설교가 뭐겠어요? 집사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갔다니 하나님이 사고 내셨다 이렇게. 그렇죠? 익숙하죠 그런 거.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어. 근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단 술 담배 하셨었어요. 근데 그럼 또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집사가 술 담배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간암으로 빨리 들어가셨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8살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냐? 이 아버지가 술 담배 피남 하나하나 보고 주일날 예배 오나 안 오나 보고 이따가 그거 깨뜨리면 가서 당장에 그것도 즉각이야. 자동차 사고는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벌을 못 줘갖고 막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벌을 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정의를 그런 식으로 피를 부르짖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한번 이렇게 폐쇄되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의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정의라는 관점이 primary justice란 말도 그렇지만 샬롬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또 이런 게 온전한 관계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벗어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일단부터 내가 받아온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봐야 돼. 봐야지 끝장을 봐야지 그 다음에 거기가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 회복적 정의는 뭐냐? 잘못된 행위가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결과물이 손실과 피해라면 정의라는 건 가해자를 처벌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손해본 치유가 일어나야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맥센스 하세요? 정의라는 그런 거잖아요. 정의라는 것이 어떤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 부정이라는 게 피해를 회복시키는 게 정의지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가해자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해자 처벌하는 것으로는 궁극적인 ultimately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약점이 뭐냐?

0: 학생들이 너무 과로 운전을 많이 저지른다 뭐 이런
1: 네.
0: 그런 경우에
1: 네.
0: 정말 사람 자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1: 네.
0: 뭐 사람을 폭행을 한다든가
1: 네.
0: 그런 상황에서
1: 네.
0: 가해자들에게 그런 리몰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1: 네.
0: 회복적 정의의 한계가
1: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회복적 정의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해결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 너무 홀들이 많기 때문에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고 저는 이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세상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세상이 꼭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금전적인 이익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더욱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남,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두 대적이 있는데 사탄과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죄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탄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약점을 잘 알고 믿음의 약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데 사탄은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약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스라 4장에서 그 믿음의 약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성전 건축이 갑자기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스룹바벨과 유다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고 큰 함성 소리를 들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대선 통곡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크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탄은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만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필리핀 외곽 도시를 지나면서 놀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연이 심하다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건물을 짓다만 건물 골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골조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녹물이 흘러내리고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 건물이 언제 짓다 그만두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는 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버려진 뒤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됐을까요?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2절에 그들이 스룹바벨을 찾아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노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진 혼합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스룹바벨에게 나와서 성전 건축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일에 그들이 돕는다면 그들은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행정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훨씬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은 거절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예요. 열왕기하 17장을 기억하십니까? 17장 33절에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는가를 성경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그냥 우리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손이 약해지는 겁니다. 손이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을 꺾어 방해했다는 게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의욕 상실이 돼요. 낙심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우리가 의욕 상실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잡고 뒤흔드는 게 이 낙심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다 탈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청진의과대학 나오시고 북한에 산부인과 하셨는데 아내가 간질환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내를 치유할 수가 없는데 처가 가족들이 먼저 탈북하고 남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남한에 가면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탈북해서 2006년 8월에 남한에 입국을 했습니다. 국가가 준 정착 지원금은 아내 치료비로 다 써요. 그리고 의사의 경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한 대기업 자회사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차 요원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또 일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청소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 청소하다가 2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하에 떨어져서 사망하시게 되잖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안간힘을 쓰고 그 막노동판에서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아내를 치료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참아냈어요.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탈북자 일기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기장에 매일 쓰는 일기마다 감사합니다가 넘쳐났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루에 대한 감사 그걸로 자기를 견뎌내지 않고 자기가 주저앉으면 아내도 치료받을 수 없고 자기가 주저앉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두 단계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첫째가 5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어요. 뇌물 정치를 한 겁니다.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성전 건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이 나와서 통과 이 승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건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기초를 했으면 기초를 오케이 받아야 그 다음에 골조가 들어가고 골조 오케이 받아야 뭐 다시 지붕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만일에 행정관이 중간에 결재를 안 해주면 오케이 사인을 안 해주면 건축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1단계가 뇌물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발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고레스 다리오는 성전시대의 왕들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벽 건축시대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보면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은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갑니다. 고레스하고 캄비세스, 다리오는 성전시대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아수에로는요, 에스더 시대예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나? 한 세대, 수르바벨 성전 건축 시대보다 한 세대 뒤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모아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벽 건축, 이 아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아니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어떻게 방해를 받고 중단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에 있는 모든 방해 공작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고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건을 6절에서 8절까지 모아놓은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닥사스대의 제1차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 뭐 바사 이런 사람들한테 의해서 그 다브엘과 동료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1차 고발 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2차 편지가 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8절에 보시면 방백 루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길에, 이게 루훔과 심세의 두 번째 고발 편지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오늘도 믿음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사단의 거대한 도구와 전략은 뭐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글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미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잠언 2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말에 조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서둘러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화가 난다고 남편한테 당신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라고 한마디 내뱉으면요, 모든 삶의 의욕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마디 말이, 너는 내가 보기에 넌 틀렸어.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되게 해버리고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공동번역에는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말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불로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꺾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일까지 내가 죽일 거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결국에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잃어버린 의욕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에서 호렙으로 부르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했는데도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신 세우고 엘리야는 나머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의욕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의학에서 무기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일단 무기력증에 빠지면 몸이 무겁고 힘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모든 일이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자기의 미래에서 아무런 확신도 갖지를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나요? 체력 이상의 일을 처리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육체의 힘이 소진되면 탈진 상태에 빠지고 육체적 힘의 탈진이 무기력증을 가져와요.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그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탈진에 이르게 되고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인간관계 관계가 우리의 정신력을 소진시키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우두커니 세워놓는 거예요. 더 무서운 증상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내뱉어놓은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박혀버리면 이게 거기서 계속 독이 뿜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주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어도 결국에는 중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말에 의한 상처랍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 거대한 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탈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룸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룸의 편지를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략도 왕을 잡아라고 사탄의 전략도 왕을 잡아라 해요. 왕을 움직여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에 귀한 시대를 여셨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 왕의 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면 다시 왕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룸이 왕에게 예루살렘의 사람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에 대한 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룸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해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중에 있나이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가리키는 것.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인데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지납니다. 왕을 자극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을 모독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지금 르움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패역한 왕, 그 패역한 성읍인가에 대한 증거를 내세우는데, 13절에 보시면, 만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거쳐야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부터 꺼냅니까? 세금 얘기부터 꺼내요. 어떤 왕도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룸은 왕의 약점을 잘 알고 어떻게 설득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세금 문제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자기 얘기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도시였다는 걸 역사에서 찾으라고 왕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역사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왕을 배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마지막 그 열왕 후반 역사에서 계속 아수르 왕을 배반하거나 애굽을 배반하거나 바벨론을 배반했던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 나중에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에 근거해서 모함을 하면 여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이런 교묘한 말로 일부러 꾸며낸 말로 사실에 근거한 거짓말로 덮어씌우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16절에 만일에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의 강 서편 영지가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을 해서 모든 나라가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룸의 편지는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정말 네 말이 맞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멈추게 하라. 왕의 어명이여 멈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내가 조서를 다시 쓸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왕을 움직여서 막아버린 이상에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다음 조서가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무려 16년의 인생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서 확신이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려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나마 마지막 갖고 있던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특히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고 부주의하게 되며 어느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구멍을 다 뚫어놓고 믿음이 다 새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관리하시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우리의 인생의 관리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것만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럼 이번에 우사인 볼트는요, 올림픽 세계대회에 나가서 계속 세계 금메달을 따고 그야말로 자기 위대함을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신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200m를 우승을 하고 나서 우사인 볼트가 그랬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100m 결승에 우승하고 나서 그가 일부러 TV 카메라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몸짓을 했잖아요. 세리머니를 했잖아요. 그게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최적의 육체적 조건이 키가 175에서 184이랍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196이에요. 휘청거리고 뛰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사인 볼트는 이미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가 S측만증입니다. S측만증을 가지고는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것도 단거리 달리기 하기엔 정말 부적당한 체격입니다. 왜냐하면 어깨하고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믿음으로 극복해낸 거예요.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코어 훈련을 통해서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뛸 수 있다는 코치의 말을 듣고 훈련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신체적 결함이 우사인 볼트만의 뛰어난 장점이 된 거예요. 자기 온몸을 뒤흔들며 뛰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하고 골반을 맞춰서 뛰어야 되다 보니까 보폭이 더 커진 겁니다. 100m를 40걸음이면 뛰어요. 껑충 뛰니까 금메달이는 아무도 이 볼트의 이 주법을 흉내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허리가 측만증이 있어야만 이걸 흉내내요. 일단 허리 측만증 환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등 근육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사인 볼트를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거 보셨잖아요. 같이 뛰다가 갑자기 확 내달리면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게 보폭이 넓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의 육체적 결함에서 온 겁니다. 그의 결함이 지금의 우사인 볼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강한 삶의 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강한 의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지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를 하나님이 성취해내실 텐데 자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유다가 이렇게 실패했다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인가를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산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람의 말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일어나서 분발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학계에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룸의 악한 말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의욕을 주고 강한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버려놓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내가 안 한 건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고 자풀이 무성한데 너희는 잘 치장된 집에서 고급 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인생에 아무 소득이 없고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자기 인생에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또다시 일어나는 삶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영적 의욕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의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주석, 그 다음에 이상근 주석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상근 목사님의 아들이 이성희 목사님이세요. 이상근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하시고 외경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세요. 그 아드님이 이성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42살 때 1990년에 연동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때가 연동교회 창립 100주년 때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정말 오래된 교회를 가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소리도 없고 찬송가는 모기 소리만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찬송가는 모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여기는 적당한 사람 데려오시고 여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성희 목사님 마음속에 야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이 교회는 네가 제일 낫고 네가 적임자다. 네가 이 교회에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깨달음이 오자 이성희 목사님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회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 교회의 미래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100주년 기념행사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동교회 다음 100년에 어떤 교회가 될지를 나는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바칠 테니까 행사는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성희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연동교회를 다음 세대의 교회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뭐예요? 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요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짓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누구나 다 실수가 많은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써 기쁘게 해줄까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를 갖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가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선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에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물 치듯이 고르게 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대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요새는 저염식 식사라고 그래서 그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 먹어보셨습니까? 차라리 굶지 그거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굶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기로 했습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그 음식이요. 왜요? 소금의 맛이 음식의 맛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은요, 정말 저염식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소금 간이 정말 알맞아요. 아주 음식 맛이 살아있잖아요. 아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내한테 우리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정말 소금 간이 잘 된, 살짝 손끝으로 찍어 먹어도 맛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주는 말, 격려를 해주는 말, 확신을 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부패를 막아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걸 막아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걸 막아주고 믿음이 없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소금의 언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막 헌신의 갈증, 삶의 의욕이 막 되살아나고 마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막 삶의 도전, 그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참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살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KBS에서 상담학 박사하신 김옥순 씨에 대한 얘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그 제목이 수환이는 나의 보물. 수환이가 조카예요. 오빠 아들.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빠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인가 보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이 김옥순 씨가 오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수환이 내가 책임질게. 그때 나이가 32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처녀가 조카를 입양해서 데려다 키우면 그건 자기 인생 포기한 거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고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키워줄게. 그리고 며칠 뒤에 오빠가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데 지적장애입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태어나서 그런 건지 아이가 지적장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수환이 때문에 학급 전체 성적 평균이 내려간다고 막 이 고모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분노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정을 해요. 수환이가 자기 선물이래요. 왜냐하면 걔 때문에 상담학 박사까지 하고 청소년 상담가로 그분이 정말 알려지신 분이 된 거예요. 수환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일 잠자기 5분 대화를 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5분 대화. 수환이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수환이 얘기를 해주고 수환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지를 애한테 5분 동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매일. 아, 우리도 누가 매일 잠자기 전 5분 동안 저한테 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수환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고 잘자하고 고모가 나오는데 수아니가 고모 사랑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장애 아이들은요 이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걸 보고 이 고모가 놀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4년제 정규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정규직 직원까지 정말 아이의 IQ가 50밖에 안 되는 아이의 인생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매일 아이한테 사랑해, 넌 소중한 아이야, 넌 나의 보석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해 준 그 말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청소년을 가진 부모한테 뭘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 하나는요, 제발 아이들 좀 믿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을 믿어줘라. 100명 중에 99명이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래도 부모는 믿어야 되지 않냐. 부모는 믿어줘라.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봐라. 내가 부모의 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해서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자식이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법정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산을 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물이라는 안경을 쓰고 산인 아이를 자꾸 물이 되라고 그러면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능력을 발견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한 말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목을 조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빠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러고 애한테 억압적으로 얘기한다고.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한테 결혼식장에 한번 얘기해놓고 나는 한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게 해준. 어떻게 느낄까요? 얼굴 표정으로. 뭘로 전달이 될까요? 말로. 오늘부터 우리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함정과 사탄의 덫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의욕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급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마음의 거루창으로 볼 때 자신의 본래 순수한 모습이 희석되어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삶이 허무하고 인생의 쓸쓸함으로 자신을 가장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죄를 만회하려고 선한 일을 한다던가 고행의 길로 가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신 주님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섬김입니다. 오늘 새롭게 가르쳐주는 강의 마가복음을 배우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을 믿고 나서 나의 생명과 죄의 용서와 능력을 위해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삼중 원수, 삼중 탄원, 삼중 찬양, threefold enemies, threefold petitions, and threefold praise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락마다 구조가 특이합니다. 각 단락마다 원수의 정체를 언급하고 원수를 벌하시기를 탄원하며 그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하자면 삼중 원수, 삼중 탄원, 삼중 찬양의 형태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다윗의 생명을 찾는 추격자 체이서를 언급하면서 그를 벌하실 하나님께 대한 탄원과 찬양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불의한 증언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배신자들, 이 betrayers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을 벌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절부터 마지막 28절은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는 불의한 자들, the wicked에 대한 탄원과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각 단락마다 원수, 탄원, 찬양의 사이클로 시편 35편이 구성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깨닫고 변화와 성숙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적진 깊숙이 스며들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have infiltrated deep into enemy territory and live there. 우리는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원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기에 당연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주변에 많았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자동차 접촉사고 안 납니까? 예수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는 자동으로 명문대 갑니까? 교회 다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당선됩니까?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록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표현하면 우리가 적진 깊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깊숙이 적진 한가운데 박혀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원수들의 핍박을 받게 마련임을 시편 35편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고 억울한 일이 닥칠 때마다 Why me? Why now? Why this? 하면서 원망하고 슬퍼하며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내가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거룩한 천국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를 둘러싼 대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음을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는 원수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명의 체이서 추격자들입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고 그물을 숨기며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청부살인자들입니다. 전문 킬러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원수는 악으로 선을 갚는 불의한 배신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다윗의 선행을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지만 마음과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나쁜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들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들이며 저질 인생들입니다. 19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원수는 거짓과 모략에다가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악함까지 갖춘 불의한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습 무고범이죠. 거짓으로 증언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고통받는 다윗을 고소하게 여기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아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에 살던 사람입니다. 즉 지금보다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세월이 무려 3000년이 지나도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본성은 옛날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 구이라고 해도 믿고 역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생긴 이유가 봄에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해도 믿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임신, 낙태, 출산을 허락하겠다고 해도 당선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거짓되고 성도들을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배류나도 당선되고 댓글 조작에도 당선되고 동성애 조장에도 당선되고 공산주의식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해도 당선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공개 선언인 셈인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나라가 블레셋에게 넘어갈 위기에서 적장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사울왕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마다 악기를 연주하며 심신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착하고 충성된 다윗의 인기를 시샘하여 그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씩이나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억울한 경험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 가르쳐준 친구가 1등하고 내가 2등하면 억울합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증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인물이나 성적 면에서 열등했던 친구가 세월이 20, 30년 지나서 부자되고 성공해서 나타나면 억울합니까? 찬송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평가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앞차가 급증가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면 억울합니까? 할렐루야를 외칠 일입니다. 추돌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벌금만 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울함 중에 가장 억울한 것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별로 해준 것이 없는 남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나의 것을 탈취한다면 분하긴 해도 억울함은 덜합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준 사람이 나의 등에서 비수를 꼽고 나를 배신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참을 수 없으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의 그런 억울함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도 당한 억울함과 고난, 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며 거인인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뭐라고 문제에서 면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진 깊숙이 살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 걱정과 피눈물이 없는 세상은 오직 저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문제와 억울함과 삼중 원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행복하기만 바라고 문제 없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우리에게 그러면 연단이 안 되고 약해 빠진 영적 쫄장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겸하여 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품게 하십니다. 비록 적진 깊숙이 살고 고난과 원수가 많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3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소장을 접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Submit a written accusation against your enemies to God.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시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는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내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무고하고 무리하게 괴롭히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의 고통을 즐긴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악행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삼중 원수들인 추격자, 배신자, 사악한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24절에는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악인은 수치와 욕을 당하며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을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며 억울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이익 집단일 수도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영적인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세상 법정은 고소장을 접수해도 판사가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법치를 조롱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뇌물을 받고 정반대의 판결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이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피해자가 무고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판결은 정확하지 않거나 공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어 요청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35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Experience the power of prayer returning to you.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악행, 특히 배신을 당하며 다윗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배신자를 향해 우리는 뭐라고 저주합니까? 나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죠. 그건 애교입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로 배신자를 악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배신을 축복으로 갚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을 향해 더 큰 선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미련한 것인가요? 손해를 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윗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배신자를 향한 축복 기도가 모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배신했던 자들, 특히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자들을 향해 다윗이 또다시 선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소해하며 비웃으며 저주하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배은 망덕한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금식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응답을 다윗이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정작 응답과 축복은 그들이 아니라 다윗이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부메랑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든 축복이든 합당치 않으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빈 기도가 상대방에게 합당하면 그것을 상대방이 받겠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악으로 선을 갚은 불의한 자들을 향해 다윗은 평안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에게 무슨 평안과 축복이 합당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이 다시 부메랑처럼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빌었던 복이 오히려 다윗에게 응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기도의 부메랑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저주보다는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내가 빈 저주가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이 저주를 당하겠지만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가 축복을 받겠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모조리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위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받아도 축복받으니 축복을 비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주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면 내가 빈 저주가 내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향한 저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들은 지옥 같은 세상 적진 한가운데서 잠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악인들을 맡기며 내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기도를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인생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매우 실천적인 단어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기초로 하여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7번째 시간.

0: 1907년, 평양은 희망의 거리로 변해 있었다. 피의식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들은 희망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있었다. 그들에게 희망은 잘 사는 것도 일본이 물러나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었다.
1: 평양은 더 이상의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전쟁을 피해 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 속에는 평양이란 도시가 저주의 도시, 전쟁의 화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도시로 인식을 하고 피해의식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야만 했지만 1907년 1월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난 부흥의 뜨거운 불길로 평양은 녹슨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새 삶의 용광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피해의식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죠.
2: 희망이라면 조센징들에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이란 말이 어울립니까?
3: 기독교, 기독교가 바로 조센징들의 희망이 되고 있단 말이야.
2: 예? 예? 그럼 놈들에게 일어나는 일말의 일들이 다 교회라는 것 때문이라는 건가요?
3: 지금의 일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도 교회가 있을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응집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2: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놈들에게 희망이 들어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3: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4: 장로님,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5: 아니, 처음부터 달라졌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장사도 안 하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4: 이런 거 말고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 다른 것이 하나 더요? 이게 뭡니까?
6: 그건 바로 희망이 아닙니까?
5: 예? 희망이요?
4: 아, 그래요. 사람들의 정과는 달라졌디요. 표정에서도 그렇고 말에서도 그렇고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래 이럴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 평양에 살면서 얼마나 불평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6: 교회가, 아니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평양이 변하는 것이디요.
4: 아, 그렇습니까?
6: 암요, 귀엽고 말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당 때문에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거짓말하고 바람을 피우고 술에 찌든 사람들이 사라져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구나 말입니다.
5: 오, 이래요? 기록을 보니까니 내래도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엔 교회당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래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당에 가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디요.
6: 그거이 평양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디요.
4: 잘 된 겁니다. 교회가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6: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아가 온 나라가 평양같이 변해야 합니다.
1: 마가렛 베스트란 여자 선교사가 1907년 봄을 앞둔 시점에서 닥터 브라운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이 점점 기독교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예전엔 평양이라는 도시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정령 숭배 사상이 만연한 곳이었는데 1907년 1월 성령운동으로 해서 평양이 기도소리와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었음을 바로 본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0: 동행의 예루살렘. 그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기도와 변화로 평양은 한국을 넘어 동양에서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평양을 보고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것이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장대현 교회의 교회 종소리는 민족의 여명을 알리는 종소리였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울림이었던 것이다. 종소리와 함께 교회당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2: 길선주 장로님.
0: 장대현 교회를 책임하고 있는 그레암 리, 이기람 선교사는 길선주 장로를 앞에 두고 있었다.
6: 말씀하시라요. 목사님, 하실 말씀이.
2: 장로님, 경성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경성으로요? 아니, 거긴 와.
2: 이젠 평양만이 부흥을 바래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민족 전체에 퍼져야 할 겁니다. 경성이 그 처음입니다.
6: 경성이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나라에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죄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2: 제21장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자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진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지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은 두지 아니하였더라.
4: 제22장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 1은 문을 지키고 3분 1은 왕궁에 있고 3분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을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말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한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호자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하 21장에서 2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계속해서 1장 말씀을 쭉 나누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철학적 사고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보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권세가 뭘까요? 이 권세라는 그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나 육체적인 힘 같은 듀나미스가 아니라 위임권, 권위 등을 뜻하는 엑수시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엑수시안, 이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는 그 교훈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그 전치사가 붙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것, 그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전치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헬라어로 N, ACE, EPI 이게 다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의자 옆에 서 있으면서 의자가 나를 받쳐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나를 받쳐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저는 단지 머리로만 아 그 받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저 단지 맞아 의자가 나를 받쳐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믿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의자가 받쳐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그 의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몸무게를 의자에 맡기고 의자는 저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쳐주고 계신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옆에 서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대답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무릎은 여러분께서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가,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자는 저를 완전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되실 때 그리스도는 저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는 거죠. 저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진정성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장 19절로 가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 복음은요. 우리는 그의 출생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요한 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대표단이 그에게 묻는 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에게 묻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미묘한 유혹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자신을 어떤 지위를 가진 자로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어떤 지휘자로 삼기를 원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 되는 거죠. 또한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또 살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두 사람이 모두 정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이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자에 앉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 20절 봐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들은 영리하게도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까? 21절 가볼까요?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여기서 얼마나 간략하고 사실적인가 그런 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자 그 대답이 더욱더 간략해지고 있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일 것임이 틀림이 없다. 만일 그가 엘리야도 아니라면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했던 건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된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한은 단호에게 아니다. 그는 신명기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2절로 가보세요. 또 말하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거짓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당신이 누구인가 신원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이 또 적절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그가 한 소리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아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요한이 되기를 원하는 전부인 것이죠. 그는 웅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훌륭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단지 소리가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가 주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 각 개인보다도 더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소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 한 웅장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뜻이 되겠죠. 저는 이것을 그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이것은 왕의 인성, 그러니까 입성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죠. 또한 그는 그들에게 길을 곧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구부러진 것들을 펴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곱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제 계속적으로 세례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기술적인 점을 이제 들어보이고 있는데요. 당신이 이런 자들이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단지 물로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 이후에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야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여러분 이 불은 뭡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의 세례죠.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군중 속에 계셨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아마도 계셨을 수도 있겠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은 그 주인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규칙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닌 단순히 종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신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28절을 볼까요? 이 일은 요한의 세례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자, 저는 서론에서 사도 요한이 지명과 시기를 자세히 언급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우리는 지리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시제도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시면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혼으로부터 나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 인간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오셨음을 이 요한은 철저하게 지금 보여주고 또 나름대로 계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로 가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여기에서 그분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저 이 땅의 인간 예수가 아니시라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매우 위대한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또한 세상의 죄를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능하신 구세주가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현재의 죄를 가져가 버리시기 때문에 영원한 구세주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래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대답이 성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에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잘못 뛰었고 아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벨은 작은 양을 가져왔어요. 구약 시대 동안 유대의 제단들 위에서 드려졌던 모든 양들이 이제 그분 안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분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1장 30절로 35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실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께서 참된 세례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세례자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요. 32절로 36절을 볼까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세례받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이 땅의 어린 양이신 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분이 다시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선포하는 겁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와봐라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댁에 계신가요? 운전하고 계신가요? 똑같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서 봐라. 주님을 맛보고 그분이 선하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요한이 그것을 얼마나 특별하게 시간과 맞물리도록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때는 저녁 늦은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 안드레였거든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형제 시몬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 시몬은 물처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좀 웃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시몬이 반석과 같은 즉 베드로 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오순절 때에 3천명을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첫 설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르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애석한 일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 그게 잘 되는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시고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신명기 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역시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제 성경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여기 엄청난 큰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가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 자기네들 마음대로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것이 없습니까? 소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제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유아 세례라고 생각 들어요. 유아 세례는 분명히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더한 것입니다. 그거 없는 건데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많은 것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사람들은 마리아 숭배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 더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더한 것입니다. 또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성경에 없는 교리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또 그런 교리도 만들어놓고 죽은 성인에게 기도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교황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또 더 우위에 놓고 또 외경도 또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 자체를 안 믿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이게 완전한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째로 제하여 버린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도 그 사람들은 믿고 또 몰몬경도 믿습니다.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또 다른 경전을 더한 것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66권 이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도 안 되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 66권 붙들고 절대로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3절과 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알브올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브올의 일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보시면 방금 읽은 바알브올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알부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이제 바알부올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또 바알부올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모세는 부올 발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발 부올의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일은 오늘날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토록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자, 5절과 6절 또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큰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혜, 지식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여기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지식하면 여러분 우린 당장 유대인들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총명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민족은 없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민족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위대한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을 그들이 오늘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구약 성경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늘처럼 떠받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은 그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 그것을 토라로 가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보관한 함이 요 강단 제일 뒤쪽에 그들은 그것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게 토라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늘 공부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면 유대인들처럼 지혜롭고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오늘날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빨리 깨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고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BBN 방송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분명 누군가 BBN 웹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BBN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에게 BBN 방송 웹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BBN 방송을 소개하십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만을 고집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희 BBN 방송국을 마음 놓고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통해서 말이죠.

0: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욕심이며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텅 빈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나만의 기도 혹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예배이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면 의미 없는 기도가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교회가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여기에 주체가 튼튼히 있고 예수가 저기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믿음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기도해줄게요. 기도를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헌금해줄게요. 헌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아오겠다. 전부 종교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허물어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디 감히 내가가 나와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 후반부 말씀입니다.
0: 18절,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신에 시내가 넘쳐서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24시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면서도 뭘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건 이제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거 누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말씀이겠어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먹을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희귀하죠. 희귀하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나요? 정말 주님의 약속만 믿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다 진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남았을까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시편 78편 38절입니다. 38절 보세요. 37절도 보십시오.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말은 잘하죠. 믿는다고.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딱 한마디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거짓을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온갖 우상숭배, 우리 열왕기 상하 보고 있잖아요. 온갖 우상숭배 한 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니까 자꾸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긴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세벨의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이런 자들 다 진멸당해 마땅한데 왜 살려두셨어요?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살려두셨어요? 그래, 너희가 육체지. 너희가 육체지. 너희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역사 전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요 몇 절 말씀에 그대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장 14절.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꿇어 엎드리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이 간질은 현대어로 번역하는 간질이지 이 당시는 이 간질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상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려서 귀 먹고, 예, 말도 못하고,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예,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뭐가 연결되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만 하면요, 당장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도 못 쫓아냈다.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금식하면 귀신 쫓아낸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기도 만능주의, 믿음 만능주의로 나가요. 전부 뭘 모르는 오해예요? 구약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뭔지를, 내가 믿음의 주가 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당신이 누구실래? 누구시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요? 그건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향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신다고요? 그놈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주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체가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여기에 주체가 튼튼히 있고 예수가 저기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믿음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기도해줄게요. 기도를 수단으로 얘기해요. 내 헌금해줄게요. 헌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아오겠다. 전부 종교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허물어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디 가면 내가가 나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낮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올라가 버렸어요? 산 위에.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지가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지가. 예수 이름으로, 마리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기는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 못 고쳐줬거든요.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못 고쳐줄 수 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전능한 능력자겠다. 이따위식의 믿음 만능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니까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는 말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보고, 너 믿음 가져, 너 믿음 가져. 믿음 똑바로 가져.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너에게 믿음은 없는 게 확인되었구나.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지 않고는 너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너는 정말 믿음 없구나. 내가 죽지 않는 한 안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 다음 주에 보세요. 십자가로 간다니까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건 믿음이 거의 없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떡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믿음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로 저 산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대한민국에 믿음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산은 산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막힌 태산 같은 문제들이라고. 삶의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가 싹 없어진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죠. 감히 목사가 많은데 지혜를 못하잖아요. 아, 그 산도 율법의 산이라고. 믿음 안에서 율법의 산을 확 옮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온갖 비유, 온갖 알아들을 말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어디로요? 바다에 빠뜨려진다. 산이란 옮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킬 때에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약속을 지키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지우리라. 그럼 너희는 되리라. 제자들이 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오고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로다. 21절 1. 없음. 성경에 왜 없음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걸 가지고 또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은 우리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꽂아놓고 간지 몰라도 우리 교회 입구에 그 가판 그 책자 꼽아놓은 데에요.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성경 선전한 유인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 누가 꽂아두셨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그 책 보도 돼요. 좋아요. 보시도 좋아요. 성경책. 아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꽂아놓고 갔구나. 저는 킹 제임스 이미 있어요. 저는 번역성이 거의 다 구입하는 편인데 그 킹제임스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르게 번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또 문자주의예요. 현대판 문자주의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처음 나왔을 때요 그거 오짝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정한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도. 그게 없음이란 말은 뭐냐면 사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은 글자가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끼워 엮는 게 아니라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는 채로 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성경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끼워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본에 있으니까 다른 사본에 있다는 것을 밑에 가로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일 없음 밑에. 어떤 사본에, 다른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요가 나가지 않으니라. 가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마가복음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찾아?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귀신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 예수를 믿지 않잖아. 너 예수 믿지 않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귀신 쫓아냈다. 기도 만능주의, 금식 만능주의가 한국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그대로 되리라. 제가 옛날에 우리 여전도에 저 지하에 있을 때, 예배당 지하에 있을 때, 경상 여전도에, 순회 예배할 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 2년 전입니까? 3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랬을 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적어도 경상도의 여전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도의 회장님, 이분들 오잖아요. 그냥 근사님들 지사 많이 올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많이 올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들, 겨자씨 하늘 만한 정도는 믿음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저 우리 뒤에, 예배당 뒤에 여기 비음산인데, 아, 이름 좋아요. 소리가 막 날아다니는 산, 비음산, 네? 날빗자의 소리 음자인데요. 이 비음산 저건 저 바다에, 저 창원 앞바다에, 마산 앞바다에 한번 빠뜨려 봅시다. 근데 이어서 또 에브라임에 밖에 나가야 되고, 막 말아야 하고 귀찮으니까, 막 그냥 줄여서, 여기 그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이 꽃 한 송이 뽑혀서, 이 물컵에 한번 꽂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자, 지금 눈 떠야 됩니다.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떠고 기도합시다. 제가 시간 들이죠. 딱 뒤에 서서. 자, 기도합시다. 그 중에 진짜로 기도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 미신적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어도 뭐 꽃이 꽃피기는 그냥 바람도 하나 안 불더라고요. 그때 그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증인들 다 계시죠? 여전도 증인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소유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말은,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믿음,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기도예요. 금식은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혈과 육의 힘으로 살아가요. 밥 먹고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요새 왜 밥을 안 먹어요? 빵 먹지 마세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고 외국 사람 먹는 거. 여러분 밥 먹으세요. 지금 이저 살을 농사를 자꾸 안 짓고요. 살값이 자꾸 살 발음돼요 제대로 살. 여하튼 살. 여하튼 이 그래서 농사를 벼농사를 많이 안 지어가지고 지금 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농사 많이 짓는 나라에서 식량을 무기화해버리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다 흐르내고 그 다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좀 멀리 보시고 빵보다는 밥을 드세요. 뭔 시간이 지금 와요?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나갔어요? 아, 금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전적 무능한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물어본다고요? 비유적으로 우리 안에 태산 같은 문제. 그래서 나에게 세상이 크면 문제가 커지고 뭐 하나님이 커지면 뭐 문제는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번째 전도사 했던 곳이 부산의 대연동 석포교회예요. 그 문화회관하고 바로 거의 한 30m 앞에요. 문화회관하고. 근데 석포교회가 있을 때에 그 문화회관 있는 자리가 원래 야트막한 이렇게 동산이에요. 야트막한 산인데 그 위에 절이 있었거든요. 절에서 뭐 또 뭐 연불하고 종초하는 사람 교회로 들려고 하니까 석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여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절도 옮겨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요 포클레인이 와가지고 그 산을 들어서 광안리 바닷가에 그 매립하는데 다 갖다 이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동네 저 기둥에 가가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광안리 바닷가로 지나오다 거기에 오다가요 차를 세우고 울었대요. 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부흥회도 많이 나가셨거든요. 부흥회 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가져도 뭐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재밌게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 옛날 포크레인 소리가 시끄러워서 드르륵, 적극, 벌크해가 산에 다 어느 날 산에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문화학원이 됐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그 분홍공부하러 가기 참 좋아요. 봄, 가을에. 그 우리 집 사람도 뭐, 우리, 이 작은 애 안 하고 큰 애 어릴 때 거기서 문학에 많이 뛰어놀고 했거든요. 잔디밭 좋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얼마든지 돈을 주니까 그 주차장 넓게 만들니까 지하주차장 사용을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하더라고요. 좀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매끄만 성경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22절 보세요. 다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보세요. 제자들 지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는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에 죽으심으로 자기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이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제대로 없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도 친히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저주 맹세 부인하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원하실까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음의 꽃 폐역한 세대가 맞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믿음을 네 안에서 이루어내겠다. 오 주님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할 때에 이 산 다른 본문에서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밥상 차려주겠니?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주인이 고맙다고 먹어요? 아니에요. 다 먹고 나서 또 뒤수발 다 들고 주인 잠자리까지 다 봐드려도 주인이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이 종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있나요? 정말로 그런 믿음 있나요? 앞에 설교한 저도 그런 믿음 없어요. 어떨 때 여러분에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다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죠? 진짜로 내 목숨을 다 내놓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주님의 책망을 오늘도 제가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주여 그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저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저는 짐을 받아 마땅하고요. 지옥과도 마땅한 제가 맞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소망이 왜? 자기가 믿음 없으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는 믿음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나는 믿음이 결코 나 안에서 생성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마.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마. 그래서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마.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해체시키고 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네 안에 있음을 내가 야, 내 안에 약속되어 있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더 합시다. 이거 두 분 잘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임한 성령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몇 것만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소명, 콜링,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구원은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했을 때는 부자 되는 구원을 생각해 보았어요. 몸 아플 때는 몸 건강해지는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도

한 세대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의 꽃 폐역한 세대요. 맞지요? 믿음의 꽃 폐역한 세대요. 그러므로 영원전에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내 죽음으로 이루어내겠다. 내 죽음으로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안에 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석지 안에 할 것. 생명도 아니고 석을 것들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하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센터를 세우고 수백억에 수천억을 들여서 보암직한 것을 만들어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책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병이 들었을지라도 너 예수 믿는 꼴이 왜 그러냐 할지라도 정말로 그 안에 결세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눈에 보듯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 밑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부대끼며 살 부침 속에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천국 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 갔고 왜 이런 부침을 살아야 돼요? 이 산 아래서 사는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격려하고 소망을 두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구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나중에는 뭐 로마서 원고에 다 있으니까요. 다 보시고 한 곳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 제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는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으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렸는데 혼잡해지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칼빈주의를 말하고 한 번은 알미니안주의를 말해요. 한쪽은 오직 은혜라 그러고요. 한쪽은 또 오직 내 열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가려진 자는 어떤 자들에게 가려져요? 망하는 자들에게.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관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산위를 못 보게 해요.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교회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만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란 그 창조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란 그 말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영광임을 알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 신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신이 사로잡힌 자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 신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그럼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한 번 더 집에 가서 상고해 보십시오.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가 왜 신명기에서 시편 78편에서 구약 전체에서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로 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 있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 믿었는지 그 믿음은 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지 그걸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보이는 것은 다 낡아져요. 흔들흔들거립니다. 이빨도 흔들거리고 몸도 흔들거리고요. 다 그렇게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들어왔어요.

0: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자라죠. 날마다 자라죠. 날마다 새로워지죠. 어떻게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세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 한 7, 80년 받는 환난 날마다 로마서 8장 오늘 안 찾았습니다. 온 건 있는데 로마서 8장 날마다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도다. 날마다 산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세상에 죽이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주체를 내가 하는 나의 주체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일을 그 말씀의 씨앗 복음 씨앗이 들어온 자들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겠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잠깐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밤의 한 경점 같은 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들이 무너진다고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 주님 감사하네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 이제 무너질 날이 곧 왔군요. 주님 감사해요. 더 빨리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구했다면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믿음의 내용임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여는데 쓰임을 받았던 마틴 루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사단의 괴계를 파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루터는 오래전에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의 열정을 닮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0: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예수를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아직 죄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그 좋지 않은 습관들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과거의 모든 죄들이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죄를 모두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기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심영춘 목사님은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뭔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노래는 피하고 순종일기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5월 10날 금요일 순종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원래 교회를 다녔지만 직장 생활로 인해 교회도 하나님에게도 많이 소홀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삼공부를 다니면서 느끼게 된 점, 이전에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을 때보다 마음이 더 편해진 점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교회 다녔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제 생각일 뿐이고 잠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고 그 답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자세히 모르고 부족한 설명이었을 수 있겠으나 친구를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순종일기입니다. 아버지, 순종일기 쓰기 첫날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에 저는 어떤 순종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릴까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마음을 주시니 순종합니다. 오전에 음식 준비로 바쁘게 땀 흘리는 남편을 위해 저도 바쁘지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기 위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옆집 사업장 사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나서 세 잔 더 구입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카페에 도착 다섯 잔을 사가려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평소 가게 단골 손님이 때마침 카페에 커피를 드시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사주시겠다고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섬김의 순종에 오히려 저희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섬김에 순종하자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희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순종은 나를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순종일기 두 개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순종일기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지난 주일에 저희 순종일기가 120권이 판매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광고는 하지만 20권 나가면 많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캐나다 목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 오셔서 120권 정도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120권을 하루에 한 번씩, 제 6일이라고 봤을 때, 이제 지난주 주일이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6일이라고 했을 때, 720번의 순종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 거기서, 순종하는 한 번의 순종이 드려졌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신혼 부부와 감자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전라도고요. 신랑은 경상도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신혼 때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신혼 때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되나 봅니다. 시장한데 잘 됐다 싶어서 감자를 하나 들고 습관적으로 옆에 있던 소금을 찍어서 먹었더니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우리는 소금 찍어 먹어야 하니까 가서 당장 소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가져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세상에 감자를 무슨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당신네 집안은 말이야 하면서 싸움이 더 커져갔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오고 갔습니다. 감정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이혼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갔습니다. 서로 억울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정말 어이가 없네요.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감자는 어디 찍어 먹어야 됩니까? 저는 감자를 볶아서 먹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순종일기를 쓰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요.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설탕이냐 소금이냐가 아니라 고추장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대화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5월 10날 금요일 날입니다. 어제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로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감정이 남아있어 계속 자는 척하거나 방에서 안 나갈 수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나가서 인사하고 이야기하니 그 감정들이 사라졌다. 이게 순종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라고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께 주인님이 주시고 간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바로 시작하였지만 망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죠. 주인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갔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리고 두 번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주인이 다섯 달란트 줄 테니 가서 장사해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갔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커스는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망한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다섯 달란트면 얼마일까라고 먼저 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10억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그런 재정입니다. 다섯 달란트는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50억 주고 20억 주고 10억을 주고 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주인이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주인이 그렇게 묻지 않고 잘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 있는 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에게 50억, 20억, 10억 주고 그냥 어딘가를 가버릴 정도면 그렇게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보는 건, 관심이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장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욕을 보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2: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1: 아멘.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나 가서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찬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는 게 26절에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입니다. 만약에요, 이 주인에게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한 달란트 그냥 남겼으면 잘한 거죠. 돈이 중요했으면. 돈이 중요했으면 그거 어디다가 안 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망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그거 놔두고 있었으면 그거 갖고 칭찬을 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주인에게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는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것도 뺏어버렸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신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신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인 거죠. 그 신앙이 싫다는 거지 돈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심판 첫 번째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심판 두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심판이죠. 잘했다의 기준이 뭘까? 이것은 많이 벌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많이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착하고 신실했냐? 적은 일에 신실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뭔가 초점을 더 맞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잘했다의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신실하냐? 적은 일에 신실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판의 기준 또한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따르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주인이 종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 똑같은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하지 않음의 문제고요. 적은 일에 신실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있는 것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결산이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저희는 2024년 6월 23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반기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이제 6월 30날이면 상반기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반기 결산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받지 않은 다음 받게 되는 결산은 없습니다. 안 받으셨습니까? 그럼 결산은 없어요. 받으셨습니까? 받게 된 걸로 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것으로 결산을 받게 되죠. 우리 모두 결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누가 하시냐면 신적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신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상받은 자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상받았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얘기했을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가? 민가? 이런 순종?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열 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발랐어? 바르긴 했는데 잘 바르진 않았어. 바르긴 했어. 아니 바르긴 했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랐어. 아니 바르긴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르긴 했어. 잘 발랐어? 아니 바르긴 했다고.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그게 긴가 민가? 그래도 바르긴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철철철철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내 믿음이 적어도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니다. 상 받죠. 긴가 민가 그런 순종을 할지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좀 오래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냥 일반 교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한대요. 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배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주일 예배를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계속 주어져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감사히 여기며 그 시간을 내가 잘 버티고 내가 잘 견디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축복의 자리에서 또 겸손하게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종의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있는 것마저 빼앗긴대요. 주일 성수가 오락가락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또 빠지고 저렇게 할 때 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빠지는 분들은 나중에 주일 예배에 또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더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자꾸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수요 예배 오시는 게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있는 것마저 빼앗긴대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의 자리, 그런 자리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게 빼앗겨져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죠. 2024년 6월달까지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일대 파송 선교사 우리 세워지고 대신방 선교축제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했고요. 대청소 했고요. 24시간 고난주간 횃불기도회 어르신 봄나들이 3040 5060 블레싱 침례식 방염 필름 붙였고요. 체육대회 했고요. 세겹줄 금식 새벽 기도회 했고 2대 파송 선교사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세 세 번 쓴 건 제가 좋아서 쓴 거예요. 평세. 그리고 맨 밑에 목장 모임과 삼공부 쓴 건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맨 밑에다가 쓴 겁니다. 여기엔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다음 장 이렇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 그 안에 키워드가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대 파송 선교사 원로 목사님 나가시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순례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돼서 또 원하는 곳 가운데 가시고 또 원하는 교회 가셔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하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종하셨어요. 그런 순종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일대 파송 선교사님 세워지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종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엄청 많이 헌금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그냥 조금씩 또 때로는 또 많이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6개월 동안 엄청 바꾸고 만들고 그다음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순종입니다. 이제는 2대 파송 선교사가 세워졌어요.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힘든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그 자리에요. 2대 파송 선교사님까지 세워졌어요. 이게 순종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순종로의 고백 프로젝트 이제 7월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미 시작한 거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에 그 노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하루 한 가지씩 순종한 그 순종의 일기,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냥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로의 일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반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반기

지금까지 호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 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나 또 물질적인 축복 혹은 질병에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은 우리를 충분히 신앙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 기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갈 사람들이라면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에 저 멀리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마주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평화롭다라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감사를 잊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주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이 드라마는 미국 퍼시픽 가든 미션의 언쉐클드를 번역한 프로그램으로 나침반 출판사 협찬입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브 낸시 이야기 2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십니까? 불신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은 이 세상의 악을 보고만 계신가 하는 질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이러한 의문조차 가져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예 무신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그가 믿지 않았던 그분의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한 대답을 얻었답니다.
1: 낸시, 이제 우리에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라는 자와 사랑에 빠져 있잖아. 당신은 성경 읽고 기도 모임 가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싶겠지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2: 스티브,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1: 나도 내 책임이라는 걸 알아. 아이는 내가 돌볼게.
2: 제발 가지마 스티브. 어?
1: 내 짐은 이미 다 싸놨어. 당신은 여기서 장모님과 함께 살아.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당신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나도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거란 말이야.
0: 이렇게 해서 이 부부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지점에 이르렀으며 또 그 지점에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스티븐 닐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전 외조부님과 증조할아버지를 포함한 대가족 속에서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특히 증조할아버지는 제게 매우 특별한 분이셨죠. 또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와도 강한 유대가 형성됐고 우리 가족은 낚시, 사냥, 캠핑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아버지가 저희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본 건 8살 때였는데 증조할아버지가 매우 위독하신 상황이었죠. 전 울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증조할아버지는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진 교회에 다니시는 걸 그만두셨죠. 그리고 저는 실존주의 학문의 영감을 받아서 대학 전공을 공학에서 철학으로 바꾸었고 공공연한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마지막 학년 때 낸시를 만났고 우리는 몇 달 동안 사귀었죠.
2: 스티브, 여전히 알래스카로 떠날 계획이야?
1: 졸업하는 대로.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예전에 그곳에 사셨는데 알래스카를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부르셔. 너도 거기 가면 미 개척지를 탐험하면서 연어 낚시랑 곰 사냥을 즐길 수 있어. 낸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2: 나도 모험들은 좋아해. 나도 자랄 때 아버지께 말 타는 법, 또 로프 잡고 등산하는 법, 심지어 자동차 수리까지 배웠는걸. 하지만 난 삶의 영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게 더 좋아.
1: 난 아니야. 난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 안 믿어. 난 합리성과 사실만을 믿어.
2: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
1: 중력은 영이 아니야.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힘이야.
2: 영적 세계의 영향력도 증명될 수 있어. 내가 직접 봤다니까.
1: 낸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낸시와 저는 알래스카에서 교직을 구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낸시의 아버님이 자살을 하셨고 장례식에서 돌아온 뒤 아내는 영적인 책자들에 허겁지겁 몰입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전 경비행기를 한 대 구입했고 우린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주를 두루다니며 여행을 했죠.
2: 스티브, 오늘 강제 착륙했던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
1: 내 잘못이었어. 판단 착오였지.
2: 하지만 오늘 말고도 강제 착륙한 적이 있었잖아. 한 번은 기계 결함이었고 또 한 번은 악천후 때문이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당신을 보호하신 거야.
1: 내인 씨, 하나님은 없다고. 단지 그냥 나한테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2: 난 절대자 신이 계시다는 거 알아. 단지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1: 그건 당신이 이상한 꿈을 몇 번 꿔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라고.
2: 내 복부 통증도 기도한 뒤 사라졌어, 스티브. 당신도 그건 부인할 수 없겠지?
1: 아, 우연의 일치야. 아, 뭐 하지만 이후에 어쨌든 난 좋아.
2: 난 신이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 난 어떤 종교가 진짜 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꼭 밝혀낼 거야. 그리고 나서 난 그분을 따를 거야.
1: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전 제 자신의 모험에 대한 욕구를 채우러 다녔습니다. 연어 낚시와 곰 사냥, 음주와 마리화나 흡연을 즐겼죠. 그러던 어느 봄날, 한 생물학자와 함께 곰 사냥을 하던 중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배의 프로펠러 위에 있던 고정못이 떨어져 나간 데다가 2m 높이의 폭풍 헤일이 우리를 삼킬 뻔한 것입니다. 게다가 큰 곰이 제가 잠들어 있던 강둑에서 불과 1.5m 거리까지 다가왔었죠.
2: 달랑 둘이 그 밖을 나가다니.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 죽을 뻔했다고.
1: 몸을 감수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는 법이야.
2: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야.
1: 이봐, 낸시. 제발 숨 좀 쉬자.
2: 잘 생각해봐, 스티브. 곰도 그렇고 폭풍우도 그래. 프로펠러를 고정시킨 못이 고장난 상태에서 헤일이 그렇게 높이 치솟았어. 만약 못이 떨어져 나갔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1: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았잖아.
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거라고.
1: 그 모든 이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로 낸시는 오로지 예수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와 기도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겐 불쾌한 일이었죠.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예배에 갔더니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절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전 달아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린 집에서 기묘한 경험을 했죠.
2: 무슨 문제 있어요, 여보?
1: 오늘까지 청구서를 수납해야 되는데 분명히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89달러가 모자라네. 지금 당장 내야 되는데.
2: 로저 목사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기도하신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1: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돈을 내주는 자동 판매기라도 된다는 거야?
2: 아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셔. 내가 열게.
4: 안녕하세요, 네이시.
2: 목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로저 목사님이 오셨어.
4: 만나서 반가워요, 스티브. 오래 있진 않을 겁니다. 지난주일에 저희 성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 봉투를 주시면서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이 봉투를 두 분께 전해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봉투를 갖고 왔습니다.
1: 예? 저희에게요?
4: 네, 두 분께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낸시, 이 봉투 안에 정확히 89달러가 들어있어.
3: 그럼에도 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태평하고도 죄로 가득 찬 삶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달아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전 낸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낸시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막 떠나려던 때에 차 한 대가 저희 집 차도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2: 로저 목사님!
1: 이런 지행장.
4: 안녕하세요.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두 분을 특별히 신방하도록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1: 대체 당신네들은 왜 툭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자들이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정신적 의지의 대상으로 예수 신화를 발명해낸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따위 의지의 대상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전 당신이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군요.
3: 그리고 얼마 후 낸시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2: 여보, 여보 좀 일어나봐.
3: 아휴, 아 이번엔 또 뭐야?
2: 곧 여기에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3: 나 좀 그냥 자복에 내버려둬. 당신 정말 정상이 아니야.
2: 로저 목사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봐야겠어.
3: 새벽 5시에?
5: 낸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거지 영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매가 잠든 동안에 괴롭힐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1: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웠던 우리는 각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낸시는 한 기독수련회에 참석하러 갔고 전 그동안 말편자 박는 일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났죠. 그러다 잠시 친구를 만나러 들렀는데 마침 친구 집에 손님이 한 명 와 있었답니다. 그 손님은 저의 행선지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6: 형제는 주님을 형제님의 구세주로 알고 계신가요?
3: 또 시작이군.
6: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친구가 목사님께 제 험담이라도 얘기했나요?
6: 친구분이 얘기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는 형제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형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1: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허구한 날 성경 구절들을 내뿜는군요. 코리 타보는 신자들 같으니라고. 아니 도대체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어쩌자는 겁니까? 어차피 그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 아니에요?
6: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구원을 받게 해주시죠. 젊은이도 꼭 구원을 받아야 해요.
1: 그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4시간 동안 신앙에 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의 목적지에 도착해 그를 내려주었을 때 전 안도감마저 느낄 정도였죠. 그런 뒤에 저는 낸시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감독이 저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7: 스티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삶의 주님이 되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1: 아니요.
7: 그렇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1: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7: 잘하셨어요. 이제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1: 됐어요.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전 지난 수년간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많이 있어요.
7: 하지만 형제님이 방금 기도하신 그 기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1: 예. 뭐 당신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뭐 까짓거 기독교인이 되어드리죠. 전 냉소적인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식당에 가다가 몇 사람이 모여있는 걸 봤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을 마쳤을 때 전 창세기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마치 제가 어두운 방에 서 있는데 누군가 등을 켜준 듯한 느낌이었죠. 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참나무 아래에 가서 앉았습니다.
8: 주 예수님, 그 모든 세월 동안 제가 너무도 잘못했습니다. 전 주님과 주님의 성경과 주님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이젠 분명히 주님이 우주의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제발 절 용서해 주십시오. 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절 주님의 제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과 선생이신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1: 제 마음은 그 수련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전에는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는데 모든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7: 스티브, 이제 알았어. 꿈에 나온 지진은 바로 영적인 지진이었던 거야.
8: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나고 나에게 남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 술, 마약, 신성 모두, 기독교에 대한 증오까지 모두 다 사라졌다고.
7: 그래, 여보. 당신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거야.
1: 시간이 지났고 저는 기업가로서 작은 신문사와 컴퓨터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유치장과 교도소 등을 다니는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비가 최고로 삼엄한 한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의 목사인 교회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 사역에 몸담은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전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8: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4: 수감자 3명이 독방 동구역들에 있는 담장을 넘어서 탈옥을 시도했어요. 한 명은 죽었고 또 한 명은 병원에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격리 중에 있어요. 교회사님이 독방에 있는 수감자와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1: 철창을 가운데 두고 그 수감자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9: 전 바깥 세상에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 앤 저 없이 자라고 있는데 2년 혹은 그 이상이 넘도록 아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미쳐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한다면 모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었죠. 거의 성공했었는데.
8: 만약 자매가 탈옥에 성공했다면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아마도 자매는 다시 체포되지 않을지 항상 마음 졸여야 할 테고 어쩌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자매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위안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분은 자매의 모든 생각과 고통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매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분은 자매가 지금 몸이 갇혀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1: 그 폭동은 5일간 계속됐는데 5일째 되던 날 밤 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45분쯤 지나자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이 저와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0: 하나님은 저희에게 8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우린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전 세계를 두루 여행했고 지금도 잠언에 중점을 두며 국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잠언 안에 정말 많은 지혜들을 두셨어요, 스티브.
0: 그래서 한 달 동안 날마다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거 아닐까?
1: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네요.
0: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야.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0: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저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안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지요. 물론 여러분도 오늘 그분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2: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양자가 되는 것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이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출연 현경수, 이미양, 유재상, 정운석, 김기흥, 정형경, 이현주, 이명수 번역 김성인, 극본 홍안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통해 성경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하지만 최소주의자라는 뜻을 가진 미니멀리스트의 모임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멀리스트들은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거나 다윗이 살았던 시대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1993년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인 단 지역에서 땅 위로 드러난 돌 위에 써진 글씨를 발견했죠. 그것은 아람의 군주가 세웠던 승리 기념비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원전 586년에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름은 지워졌지만 어떤 왕의 승리가 기록됐고 다윗의 집,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었죠. 믿는 자들에겐 성경의 역사를 믿기 위한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며 그 일들을 이루고자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자기관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 또한 이런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전도학이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하여 실천을 다짐하지요.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전도에 대해서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ITL 전도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ITL 전도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고 전도용으로 나눠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ITL 전도카드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카드임을 믿고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도 도구란 코너에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노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2: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집도 내놔야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희들은 외갓집에 가 있구나. 그랬더니 얘네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친정집에 가면 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어떡하지? 나야 친정집에 가면 되지.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한 곳에 다시 모이네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저들은 로마의 그런 카타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갑파도키아 그런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찬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 찬송 안 나오잖아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고 내가 살던 곳에서 멀리 멀리 숨어 들어가야 되고 잡히면 불에 태워 죽고 짐승밥이 되는 그런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의 공격적인 바로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에게 다 누명을 씌우고 잡히면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찬송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시커먼 오두막고 차포에 매여 있으면서 웬 은혜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서 찬양을 부를 때 복도가 막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그 이유, 바로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뭐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죽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Caesar is my Lord,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온갖 우상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그 현지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 헬라인들은 판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과 수목의 신을 섬기고요. 로마 사람들은 시저가 왕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인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고 다 잡혀가가지고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처럼 나가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고 하지 않으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지어다 하면 될 텐데 왜 아버지의 하나님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또 사도 베드로도 찬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산소망은 뭘까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부귀영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건강만 사지면 내가 이번에 암만 났으면 그거는 다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과 함께 다 사라질 소망들이에요. 그렇지만 산소망,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하게 하셔서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날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주일날 우리가 그래서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썬데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매주마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신약의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예요. 바로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셔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데 하나라도 조항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율법의 조문을 그분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시고 가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것을 보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어요. 먼저 영이 죽어요. 그리고 혼이 죽어요. 육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관계가 단절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또 끊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 시간과 공헌을 초월하는 몸,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몸, 고통을 벗어나는 이 몸을 하나님께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완전케 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우리가 순서대로 다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 은혜인가? 내가 왜 구원받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유독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노데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다시란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냥 그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조금만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선택해 주셔서 내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제가 침례식을 할 때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는 말을 제가 하죠. 그거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인간 이행부가 주인이 됐던 삶은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 이행부는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는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삽니다. 구주 나의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갈 죄 가운데서 나를 구해냈기 때문에 세이비어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이행부가 삶의 주인이었던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어버려서 그러면 사형 집행 안 해도 돼요. 우리 인간 이행부가 주인이었던 그 삶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는 일만 남았어요. 참아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참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들어가면 우리는 왕노릇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곳마다 우리는 천사들이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왕노릇 하는 놀라운 일은 현재 고난을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이겨낼 때 바로 이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따라 볼까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늘의 간지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아요? 더럽히지 않아요? 쇠하지 않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해 주셨어요? 성령이 보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들어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령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천국에 갈까 안 갈까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죄를 짓으면 성령님께서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힘든 속에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유업은 절대 안 썩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은 쇠퇴해져가요. 언젠가 썩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을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분이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유업은 쇠하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공격받지 않고 절대로 도적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니엘서 17장 18절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만들 때는 만든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만 우리가 오퍼레이트 하면 그것이 잘 작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찬양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되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나 찬양은 하셔야 돼요. 성가대원도 복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성가대 계속 하실 건가요? 별로 시원찮네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배 드릴 때 성가대 한번 서고 싶어요. 지금 실력으로는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때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느냐. 찬양 목소리가 안 좋아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성악가가 하는 것보다도 기쁘게 들으시기 때문에 찬양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님이 끝까지 있겠대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뺏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뺏겨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제일 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모난 성격들이 깎이고 내 마음이 자꾸 넓혀져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되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몸으로 바뀌게 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완전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과 육이 완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우리가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잘 지켜낼 때 칭찬받죠. 영광과 존귀,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 보면 그게 영광과 존귀죠. 우리가 하나님 내려가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 내려가면 천사들이 나를 섬기니 그 영광과 존귀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이만큼 산다는 것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채워짐이 오늘의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을 잊지 않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은 그 유업 천국을 우리에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람 남의 일 찬송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인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최근에 저희 BBN 방송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BB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북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국 내 가장 복음적이고 순수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독특한 방송 원칙과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방송의 역사와 또 방송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셔서 JBBN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육체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큰 자랑이에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세의 법을 지켜서 대단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치원 안 간 친구들 있어요? 유치원 안 갔어요? 유치원?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유치원 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다 가요. 그런데 정말로요,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유치원을 거의 안 가요. 유치원 못 가요. 그런데 저 서울에요, 아주 부자들은요, 유치원에 몇 명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40년 전에 나는 유치원 나와서 그러면, 우와, 너희 아빠 엄마 되게 부자겠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나왔다는 것만 해도 뭐요? 우와, 너 아빠 엄마 억수로 부자였겠네? 너 유치원부터 공부했으니까 공부도 잘했겠네? 자, 그래서 한 40, 5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유치원 나왔다, 우와, 너 억수로 아빠 엄마가 부자였겠네? 이러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요, 우와, 너 공부 잘했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뭐 거의 다 대학을 가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와, 너 정통 유대인이네? 나는 베냐민 지파야. 와, 너 훌륭한 지파네?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굉장히 자랑으로 이어진 거예요. 더구나,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항상 다 지켰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자랑이 바로 육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 그런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자랑을 할 수 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국가에 맞는 그 마크가 KS에서 KS. K는 뭐예요? KS를 어떻게 쓰더라? KS에요. 어떤 KS가 딱 붙으면요, 이거는 한국에서 인정한 제품이다라는 KS 마크가 붙어요. 이건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다. KS 마크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한국의 KS라 그러면 뭐냐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오면요, KS라 그랬어요. K,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이래서 KS라 그러면, 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대학은? 난 서울대 나와서. 와, 너 KS 마크구나?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평준화돼서 그런 것도 잘 없지만, 또 이러니까 또 특목고가 유명해요. 너는 어디 나왔나? 나는 어떤 특목고 나왔다. 이러면, 와, 너 공부 잘했겠네? 공부, 요즘 공부 잘했다는 말은 엄마 아빠가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예, 할아버지의 재정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야, 그렇게 해서 막 그 좋은 데 나오면요, 와, 자랑하는데요. 이 바울은, 나는, 나도 그런 거 자랑, 누구 못지않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그렇다고 해도 점수 공부 못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학교를 나오고 집안이 부자고 해도 공부 못한 아이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근데 이 바울은요, 수능 만점을 먹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수능을 만점을 먹었어요.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는 나 흠이 없다. 율법으로 100점 맞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요, 율법으로 나는 100점 맞은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거든요. 아니, 유치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주 공부도 못하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수능 만점을 먹어서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왔는데,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교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바울이 옛날 같으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갔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개같은 저런 놈들이, 아니 단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그거 믿었다고, 뭐 점수를 100점을 줬다고, 나는 그런 예수님 싫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그래서 나는 천국 1등 들어가고,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맨날 죄 짓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똑같이 바울하고 그 이방인들을 천국 보내준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바울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열심으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저 다메섹이라는 외국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예수를 잡아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갑자기 대낮인데요,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둥소리 같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천둥소리로 들렸어요. 우르릉 꽝꽝 이런 소리로 들렸는데 바울은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아니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3일 동안 완전히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끌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이 떡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였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는요 KS 마크입니다. 나는 경주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입니다. 나는 수능 만점을 먹은 사람입니다. 나는 박사 출신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이제는 옛날 자랑거리들을 자랑 안 해요. 나는 자랑하기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